巾帼不让须眉，军营之中也从不缺少飒爽女兵。她们褪去红装，身披戎装，和战友并肩坚守，绽放别样风华。

一束红花照碧海，红色旋律代代传唱，忠贞坚韧，热烈赤诚。这首经典老歌歌颂高尚品格，镌刻红色记忆。

硝烟远去，岁月安宁。最难以忘怀的是并肩作战的手足战友，高山凝聚情谊，风雪见证初心。饱含深情致敬并肩同行的战友，

延吉综合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91.4 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2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와 성정부의 사업 회보를 청취할 때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의 긴박감을 가열차 강화하며 취약점을 찾고 난제를 해결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고 분발 전진하며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타개하는 데 힘을 쏟아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지착 공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치도록 추동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간 생산량이 50만 상자인 인삼 사포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일정에 따라 작전도를 걸고 시공하며 공장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설치 및 조정을 함께 틀어주어 생산 라인이 일찍 돌아가고 기계가 일찍 움직이게 해 조속히 시료를 형성해야 합니다. 길림 룸마트 디지털 물류산업단지 창고 물류 및 콜드체인 물류 가공센터 대상은 현재 콘크리트 붓기, 벽체 판자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기계 인력 등 시공 경량을 충분히 조율하며 여러 공정의 교차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생산을 가동하고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길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케이블용 구리선 선재 및 대전함 생산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현지 실제에 입각해 혼춘 자금 동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 라인의 지능화, 자동화 승격 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제품 품질을 높이는 등 전심전력으로 제품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만들고 기업을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의료미용 타운은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해 구축하는

0: 특성상 특색산업단지입니다. 호가복은 의료미용 산업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의료미용 대상 건설 상황을 답사했습니다. 그는 선우회 연길시 중의원 중이항로화 재활종합진료센터 의료미용 건강양생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도 대상의 완공은 부대 산업 대상의 착지를 흡인하고 산업 군집의 직접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추진한 것을 견제하고 도지층 방비, 부지 고르기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주체 공사 시공으로 신속히 전환해 10월 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소재 대상 건설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소재 대상이 완공되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가열층 풍부히 하고 도시의 문화 기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는 책향기 넘치는 연변 브랜드를 구축하고 연변 문화 관광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작용이 두드러지고 의의가 중대합니다. 시간대를 긴밀히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개선과 개조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로컬 미화 및 경관 조성을 잘 들어주어 풍경이 있고 책향기가 있는 도시 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길 백화 주제 VOCO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시공 경량을 총괄해 조속히 주체 공사 건설을 완성하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동시에 전개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도시 응접실 및 진달래 미식대회 대상 건설의 한창인 가운데 호가복은 건설 진척을 현지 답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련 사항을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도입해 대상의 운영 관리 업태 개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대상이 완공되는 즉시 운영되고 개업하는 즉시 번창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을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우리시의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진척에 관한 회보를 특별히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수부 도시로서 전주의 발전 대국에서 지위가 자못 중요하고 작용이 특히 두드러짐으로 반드시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서 선두에 서고 본보기가 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연길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책임 의식, 담당 정신을 가열층 강화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스스로 차이점을 찾고 부족함을 파악하는 데 능숙해야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공을 들여 대상 유치, 착지,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백방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유치되고 착지되며 빠르게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번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책임자와 시간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하나하나 정리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진도가 지체된 대상은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대상을 다그쳐 건설하고 조속히 생산을 가동함으로써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을 서둘러 기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을 견제하고 상급의 각종 정책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며 국가 초창기 특별국채, 중앙 예산 내 자금, 일반채, 전문채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인 투입 방향을 둘러싸고 국가 투자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 작용이 현저한 우수한 대상을 기획 포장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서 대상을 기획하고 직접 단장이 돼 외부로 나가 투자 유치를 전개하며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력 방향을 정밀하게 겨냥해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지정하며 기업의 투자 능력을 면밀히 판별하고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 높은 빈도로 나아가고 정밀하게 모셔와 장비 제조, 신형 에너지 저장, 의료미용 건강 양생, 창고 물류, 서비스 외주 등 분야의 중대 대상을 다그쳐 착지시켜 더욱 많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4대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와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각각 연기를 주둔 부대 장병과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무장경찰 연변지대를 찾아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 장병 생활 보장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으며 오랜 기간 연기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연기를 주둔 부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기를 주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을 견결히 관철하고 새 시대의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관철했으며 건군 100년 분토 목표를 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선진 전투력 건설을 다그쳐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전 안정 수호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주둔 부대 장병들은 주둔지를 고향처럼 여기고 인민 군중을 친인처럼 대하며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솔선해맡아 한 지역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힘있게 짊어졌습니다. 광범위한 장병들이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합니다.

0: 또한 관련 부문에서 각종 우대목율 정책을 잘 치달하고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당위와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기를 조준 부대에서 김봉은 부대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과 후군 보상 등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기를 조준 장병들은 연기를 뿌리 내리고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해 연기를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조둔 부대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속 계승하고 발양하며 훈련과 전투 준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안정 보장, 연기를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공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시당류와 시정부는 시종 쌍공 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각종 엄군 우속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달해 장병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며 새 시대 군정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운명을 함께하며 마음을 잇는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7월 24일 우리시는 투자유치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리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을 부치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투자유치소조는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사업 상황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투자 유치는 오늘의 투자를 유치하고 내일의 발전을 촉진하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투자 유치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투자 유치 성과로 능력을 평가하고 대상 건설과 성과로 성패를 판단한다는 뚜렷한 방향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공업 강시 전략을 중심으로 공업 대상 유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지역 자원 우세와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선정해 산업 상호 보완성과 적합성이 높은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하며 산업 사슬을 더욱 완비하고 산업 체계를 건전해하며 산업의 집군화와 규모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추진하는 일구가 투자 유치의 주전장과 난관 돌파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상 전 생명 주기 봉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상의 착수부터 생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전 과정을 추적 봉사하는 한편 기존 공업 기업의 증자와 생산 확대, 품질 향상을 적극 장려해 기업이 더욱 크고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상벌을 분명히 하고 투자 유치 평가와 상벌 기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올바른 인재 등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확립해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잘해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우수 간부를 과감히 발탁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속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격려하며 실사 구시와 실무 정신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 시인대 상무위원회, 시정협 당조서기,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 시험구 주요 책임자, 시정부 부시장, 시직속 관련 부문과 각진, 각가도, 일부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4: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AI 기술로 제작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환경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줄기세포 치료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기구에서 전개해

해야 하며 미용원, 양생관, 세포기술서비스 회사 등 비의료기구와 비의료전문기술자는 어떠한 진료활동도 전개할 수 없으며 이런 유형의 활동으로 초래되는 건강위험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승인되지 않은 연구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 제품과 기술은 림상 응용을 전개할 수 없고 비용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식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 물 놀이시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수영병입니다. 기준치 미달 수영장 수질은 대중들의 수영 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중 잔류 염소 농도를 예로 들면 수영장에서는 주로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수질을 소독하는데 일정한 유리성 잔류 염소 농도를 유지하면 수영장의 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영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일정한 정도의 눈 부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너무 낮을 때 수영장의 물은 정상적으로 살균되지 못해 물속의 세균이 수영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철 공공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영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눈 전염병입니다. 의학적으로 급성 결막염이라고 불리는 홍안병은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게 전파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 수건, 물 등이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코 마클라미디아는 수영장의 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전염병입니다. 의뢰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농포창은 괴양 후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 얕은 층의 곰팡이 감염에는 무좀 회색 손톱 등이 포함되며 슬리퍼나 수건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 염증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일단 물을 삼키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수영장 물을 따라 인후관으로 들어가 귀가 많아지면서 모기에게 물려 생기는 병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성 B형 뇌염입니다. 네, 그럼 유행성 B형 뇌염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네, 유행성 B형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통의 급성 전염병으로 모기에게 물려서 전파되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주요 범인입니다. 바이러스가 돼지 등 가축과 모기 사이에서 순환하는데 모기가 병든 돼지를 문 후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지간에는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시간과 군체가 있습니다. 유행성 B형 뇌염은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보편적으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는 여전히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유행성 B형 뇌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그리고 모기 회피 및 방제 이중 보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에게 무료로 유행성 B형 뇌염 백신을 접종하며 국가 면역 절차에 따라 8개월 0과 2세에 각각 1회 접종합니다. 다음은 모기 회피 및 방제입니다. 집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가 많을 경우 전기 모기향, 살충 에어로졸, 전기 모기체 등 도구를 사용해 모기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실내 환기를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옅은 색상의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잘 뿌려야 합니다. 집과 주변의 고인물 용기, 즉 화분, 물 항아리 등을 제때 제거해
모기의 번식을 감축

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선을 넘으면 무례함이 됩니다. 장난도 선을 넘으면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다면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지킨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품 남자와 여자 감상합니다.
2: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3: 아, 저 여보시오. 그 무슨 뜻입니까?
4: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거란 말이야.
3: 맞았어.
2: 아니 그럼 남자가 꽃이란 말인가요?
3: 에이 아니죠 아니죠.
2: 아니, 그럼 여성은 뭐예요?
3: 어, 저 여성은 그런 겁니다.
2: 아니 그럼 여성은 그런 거야. 생활의 그런 거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3: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4: 그럼 뭐예요 여성은 도대체? 어?
2: 네.
3: 저 여성은 여러 가지야.
4: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불러?
3: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2: 아니 여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3: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5: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 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다운 처녀여 여자여 그대들 없다면 금이라네. 어때? 맞지?
2: 확실히 비슷해요.
4: 확실히 부르기는 잘 불렀다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야?
2: 네, 근거 뭐야?
3: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뭐냐?
4: 네. 뭐냐?
3: 요즘 우리가 그건 나이트클럽이요, 다방이요, 사우나요 다 제쳐놓고
2: 네.
3: 그 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공무원 모집이라는 태쪽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4: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태쪽이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2: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3: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그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야.
4: 그렇지.
2: 그런데 그렇지.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3: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자,
3: 그럼 이렇게 합시다.
4: 네.
3: 그 당신 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 역을 맡으시고
2: 네 알겠어요.
3: 자녀하고 나하고는 그 직업을 찾는 청년 역으로 분장하는 것이
4: 그렇지.
2: 네, 그렇지.
3: 자, 해보자고. 어, 어, 그냥 덩치 얼구나. 야,
4: 이게 떼떼구나.
3: 야, 그때 너 뭐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4: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로 여자 복무원 말 요구하지.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두구나.
3: 그렇네라.
4: 네, 너는 찾아?
3: 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야, 응? 근데 내 여기를 뭐 하러 왔니?
4: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3: 그래, 야? 어. 나도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어.
4: 그래?
3: 어?
4: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3: 응, 들어가 볼까?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 손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저 뭘 청하겠습니까?
6: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2: 아가씨를 여보합니까?
3: 네, 아니다.
2: 아니, 그럼 뭘 여보합니까?
6: 저
3: 혹시 여기서 복무원을 모집합니까?
6: 예.
2: 모집한다. 이거 봐요. 저기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6: 아,
2: 지금 여기를 뭐 하러 왔습니까?
3: 저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아이 되겠는 게 좋아요.
6: 예.
2: 이 손님 여기 뭐 뱃돌 봉사인가 하재인가?
3: 아이.
2: 손님들이 그에 상관

0: 추출하다했지. 기내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해 전에 산에서 되는 거 하오.
1: 저기요.
0: 마저 탈집으로.
1: 우리 음식점은 뭐 다 쓸라왔어. 우리 음식점에서 그 침대도 달라고 고고로 하고 그런 게 오늘도 다 달아져요.
2: 저 미안하지만 저는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1: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어?
2: 저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하나요?
1: 야 모집아.
2: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1: 월급은 그저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내 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피 더 줄 수도 있어.
2: 그럼 여기서 저는 실망하나요?
1: 아이고 오늘 언니 판들거리며 웃기나 듣는 좋은 일 있겠다 해. 아 이렇게 드라마가 그래 보자고 그래. 어째서?
2: 자요 이놈이 얼마나 좋아요?
1: 아이고 대사 그렇다고 아 진짜로 이렇게 태격이 똑 빠지고 이물이 이렇게 환하게 생긴 군지 말겠어? 아 정각들이 막 그렇게 따르겠는데
2: 전 억내 몸이 되고 싶지 않아요.
1: 어 그래서?
2: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1: 아이고 내 그러자도 이런 초대들은 올 때가 될 줄이요. 그래 이전에 무슨 직업 해봤댔어?
2: 저 얼른 복장 모델 한 2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1: 그래 이건 내 눈썹이 별나 다 일했단데 아, 남보다 키골도 크고 옷 입은 그 매치가 주는 다르다 했단데. 아재 우리네 용어받아놔 별로 딜레비랑 시청할 게 없단데 그런데 혹시 그저 그 딜레비를 켜놓으면 거기서 복장 모델이 나오게 되면 나는 그저 대통령이 항의해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거 먹고 저렇게 출출한가 이러면 얼마나 불바했는지 몰라. 아, 그런데 옆에다 이렇게 모델 쳐놓고 가만히 땡겨 선생마다 아재 손님이 여기 없을 때 하자 그 복장 모델에서 그 그릉거리나 이런 거 몇 개 해보면 해 되겠어 내 심심이 많겠냐?
3: 그러자요.
1: 저 안에 들어가 방청소를 안 하면 조금 피식하냐? 야. 야.

0: 저로 수여금가
1: 야, 수여금가 기라 지금 무슨 마음이야?
0: 자유의 몸입니다.
1: 오, 기라가 로천역이었구만.
0: 아닌가?
1: 기라 뭐?
0: 원래 너의 시집이라는 거 한라당 갔다가 거치장 서러워서 한라당 나왔구만.

0: 차서 그렇지. 나그네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되게 싫다. 말하는 거 봐라.
1: 내가 이렇게 말은 명심하지 않단다고. 아우, 아재를 여봐라, 여보. 여품 발머리 옷이 이렇게 잘 자라니 옷을 알락달락하게 이렇게 만큼만큼 따르게 하고, 아재! 그거 아재를 얼리 뜯어보고, 내리 뜯어보고, 아무 데를 뜯어보려고 해도 복이 퍽퍽 개피게 생겼구만.
0: 그랬을까?
1: 야! 아재, 여기라. 아재, 여기라! 모르겠구만.
0: 무슨 억울한가?
2: 저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정상 많이 되겠는데.
0: 나무에 전 불정상이다.
1: 아재는 무슨게 불정사이요?
0: 어? 그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이따 내가 가만히 말해주면 알던가?
2: 그 취했을 때 드네 슬픈 말기라면 우리 매산포가 올라가고 드네 자자면 춘가 노래 특사해주면 좋단 말이야. 스님 얼굴이 취했을 때 춤도 여고하고 노래도 성한단 말이야.
0: 나는 얘 원래 예술학교 무용시험 쳤는데 이점이 모자라서 아이들 깰까?
2: 그걸 낭패를 했구나. 손님이 온다 손님은 저 손을 패드는 것 같은데 저 손님은 어떻게 하나 울지고 꿀벌어 하겠어. 얼마 뛰는 사람은 걸상 뜯어 대고 빨빨빨빨 꿈이라도 봐.
0: 너는 어디서 왔니?
2: 계산 쪽에서 왔다. 나는 어디서 왔니?
0: 나는 저 감옥방에서 왔다. 너는 몇 살이야?
2: 24살이다. 나는 몇 살이야?
0: 나도 24살이다. 뭐야, 아주 기다 막게 생겼다.
2: 야, 이제 무슨 일하니?
0: 야, 네 저기 가서 저 불상 좀 가져오게.
2: 지키지 말고 네가 좀 알겠니?
0: 가져오나?
2: 조그만 게 벌써부터 신발을 지금 기다려. 그래?
0: 저는 화형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2: 어, 그래. 이름 때 참졌구나. 저게 난 제가 최경님 해도 돼.
0: 어, 최경님이.
3: 어, 경님이. 경님을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0: 경님이 만나서 정말 기쁜데요.
2: 나도 안 가지.
3: 자, 경님이. 저 간에 가서 내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니.
0: 왜?
3: 가서 해야
0: 우리 집에 가는 거란데.
2: 어, 그럼.
3: 내하고 같이 가자요.
2: 야! 이
0: 드레박줄 같은 게 너한테 칭칭 당기니?
2: 야! 내 재경이를 먼저 쳤다 어때?
0: 내 재경이를 먼저 봤다 어때?
2: 경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손밖에 몰라요.
0: 경님이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셔. 경이 있습니다.
2: 네가 그럼 내가 자네들이 그 노래 실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어?
0: 저 그러면 노래는 네 먼저 해라.
2: 야, 시키더라고 네 먼저 말자니.
0: 아이고. 네 먼저 해라.
2: 네 먼저 해라.
0: 네 먼저 해라.
2: 난 노래 할 줄 잘 몰라요.
1: 아,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그래서 노래 잘 못 하겠어요.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하는 거 봐라. 딱 잡으려면 온다.
0: 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2: 간다. 나는 예, 그렇게 잡으려면 오는 노래 하라고 해. 서양강 전용하겠습니다.
1: 그래, 그래, 그래, 좋지.
0: 해봐.
2: 세상은 서양강에. 나도 못 하겠습니다.
1: 그럼 맞은 내가 춤 실력을 보는 게 어때?
2: 그럼 예, 춤은 내 먼저
0: 추려줘. 춤은 춤은 장미님, 춤은 내부터 먼저 추겠어요.
1: 뭐봐,
0: 내부터 먼저 추겠다.
1: 내가
0: 추겠는데. 야, 뭐봐, 내부터 먼저 추겠다.
2: 장미님, 내 먼저 추겠다.
0: 누가 먼저 잡아 줄 시간이야?
2: 내가
0: 너부터
2: 너부터 내가
0: 추겠어요.
2: 다 쳐라.
0: 쳐라.
1: 양산도 크겠어요.
0: 양산도
1: 아니 그게 더
2: 춤추는 거 봐라. 딱 미꾸라지 춤추는 거 봐라.
0: 야, 이제 내가 통통한 소리만 치겠니?
2: 나는 예, 응. 저런 춤 알 추고 예, 디스코 치겠습니다.
0: 어, 그래, 그게 점수가 좋지. 자, 봐봐, 봐봐.
3: 글쎄 그런 여성은 서부분이고 아 대부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탄생해 가고 있으니 응당 꽃으로 불려야 되지요.
4: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5: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특히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 여성은 꽃이라네.
6: 네,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소품입니다. 여기 출연의 오선옥, 강동춘, 리동근 선생님이었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래에는 인간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말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안해요. 제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덕분에 편해졌어요. 세 번째는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돼요. 네 번째는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잠시 생각한 뒤 다시 이야기해요. 일곱 번째, 서로 좋은 방향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의 수준을 높여주는 말 일곱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일곱 가지는 뭐 우리 부부 사이에도 좋고 직장, 동료, 지인 관계 모든 관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를 가져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세상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10386번, 29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보험 참가자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2: 주로 우리 직장이 없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주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을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이거나
1: 네.
2: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은 도시와 농촌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이 합쳐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으로 되었는데요.
1: 네.
2: 예, 우리 보험 참가자들이 우리 몸이 불편하실 때 예, 우리 이왕에는 우리 이런 보험이 보급되지 않았었고요.
1: 네.
2: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제 돈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이번에서도 그 많은 의료보험금도 예, 자기 자체로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현재는 우리 1년에 자그마한 돈을 제때 납부함으로 하여서 내가 병시에 필요하신 약이거나 네, 그리고 또 입원 치료 시에 많은 부분이 우리 치료비를 우리 전력하고가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이왕에 비해서. 예, 우리 또 다시 보면 우리 이왕에 우리 농촌 의료보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의료보험 뭐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현재 우리 도시농 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우리 보급되고 또 활성화된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거의 모든 직장이 뭐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있고요.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참가함으로 하여서 치료 시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전에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는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고 어느 한 해에 수여될 때 미리 보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보험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우선 이왕에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 정책상에서 본다면은 우리 1년을 내고 1년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연말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연변 같은 지구에는 우리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우리 이런 보험에 관해서는 저도 방송 중에서 이왕에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예 그러면 돌아오기 전해부터 참가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만
1: 네.
0: 현재 이 방면의 정책이 지금은 변하였습니다. 즉
1: 네.
0: 다시 말해서 이왕처럼 그 전해의 보험금을 납부해서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 의료보험금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26년도 보험 혜택을 받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가장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우리 2026년도에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이다 이 말 보담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급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기 전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 해 정도를 더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 네.
0: 네, 우리 예를 들어서 12월, 2025년도 12월에 돈을 낸다면 26년도에는 4개월,
1: 네.
0: 다시 말해서 4월 후부터, 4월까지 해서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버그나 길고요.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최고로 180일까지 우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예.
1: 네.
0: 그래서 가운데 25년도 26, 27, 28 연속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참가한다면 가능하게 최고로 180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외국의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중국에 돌아와서 뭐 거주하고 살겠다 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내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두 가지로 이제는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도 의료보험금을 정확히 납부한 분이가 26년도 의료보험금을 잊어먹었거나 이런 정황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1: 네.
0: 이런 분들이 직접 지금 납부한다면 납부를

0: 앞에 분보남은 30일 후에 한 달 더 지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보충납부는 우리 아직 이거는 보충납부인
1: 기본 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마다 이 보험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0: 우선 우리 새로운 정책상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분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이게 없습니다.
1: 네.
0: 매년
1: 네.
0: 예, 끊이지 않고 뭐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또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이 사람은 가운데 어느 한 시간도 끊어지는 게 없고요. 두 번째
1: 네.
0: 우리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내신 분들에 관해서 최고 지불 금액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1: 네.
0: 한 사람이 의료보험에 참가해서 1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 네.
0: 뭐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이 최고 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최고 그 금액을 일정하게 높여드립니다.
1: 더.
0: 네. 그래서 정말 뭐 큰 병에 걸려서 이 거의 최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는 이게 더 올라가 뭐 1년에 얼마큼씩 올려줘서 연속 아마 한 4년 동안 더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적인 이론상에서 우리 다른 분들보다 한 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네.
0: 최고 기불 금액을 초과할 때.
1: 네.
0: 네네.
1: 그렇군요.
0: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 병 보이는데 지장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네네. 1년 365일 네, 아무 때나 이제 병원을 찾아도
0: 그렇죠.
1: 사용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뭐 제 보험 의료보험금을 납부하는 이 시간을 뭐 까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 많아서 잊어먹고 뭐 제때 못 냈습니다 하는데
1: 네.
0: 그러면 그분이 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옆에서 자식분들이 제때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1: 그렇죠.
0: 싶습니다. 네네네.
1: 네. 그래요. 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주민들의 병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문진치료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우리 현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이 문진 혜택이 너무 다채로운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우선 가장 간단한 우리 문진치료시라면은 1급, 2급 병원에서
1: 네.
0: 그럼 이 병원의 등급으로 본다면 우리 연변병원과 중의원은 우리 3급 병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3급 병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문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회구역 병원은 우리 1급 병원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뭐 200원. 예, 그리고 우리 시병원 같은 병원은 1급, 2급 병원인데 여기에서는 1년에 400원 이상을 살 경우에만 우리 보험 혜택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그리고 이 문진료 관해서 본다면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특수병.
1: 네.
0: 하나는 만성병.
1: 네, 만성병.
0: 이 두 가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또 문진 치료 시에
1: 네.
0: 네, 예를 든다면 우리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 만성병에 속하는데 당뇨병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주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1: 네.
0: 그다음 우리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때 살 때
1: 네.
0: 1년에 또 어느 정도에 적지 않게끔 거의 1년에 한 600 이상으로
1: 네.
0: 그리고 우리 문진 치료 시 또 이제 받는 350 하면 거의 한 1년에 1,000원동.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보험은 400원을 낸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무턱대고 아직 현재까지 우리 정책상에서는 지금 차츰차츰 우리 양길 씨의 큰 약방도 이 문진 사용을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약방까지는 이 문진 혜택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얼마지 않아 들어가게 예, 우리 다 가까운 뭐 사회구역 병원 같은 데서 자기한테 필요하신 약품은 1년에 어느 정도 사도록 이래서 이 보험 혜택을 사용합시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어째서 매년 오르는가 하지 말고 뭐 400원 내고 350원을 혜택까지 보면은 사실은 뭐 1년에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도시 향진주민 기본의료보험은 그냥 입원했을 때 쓰는 게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진에서 약 살 때 그리고 만성질병, 특수질병에 관해서는 신청하지 모르면 의사선생님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은 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0: 그렇죠.
1: 계시더라고요.
0: 네. 네. 이왕 처음 나왔을 때의 그러한 정책을 아직까지

0: 머릿속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냥 입원할 때 쓴다. 아. 이런 고정된 관념을 예,
1: 맞습니다.
0: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1: 네.
0: 또 옆에서 사실 말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옆에 지인분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드리도록
1: 예. 네, 그렇죠. 해마다 또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0: 네, 그렇죠.
1: 있기
0: 그리고 우리
1: 때문에.
0: 만성질병이나 네. 특수질병도 매년마다 우리 그 가지수 종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 아, 네.
0: 현재 가장 제가 제일 느낀 거라면 금년부터는 통풍도 만성질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아, 네.
0: 통풍 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정상적으로 뭐 병원에서 약을 대시는 분들은 꼭 만성질병을 신청하시고
1: 네.
0: 이 통풍약을 잡수시도록 예, 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1: 그렇죠. 네.
0: 작년까지는 통풍이 없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네. 통풍도 예, 만성질병이 그리고 매년 그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죠.
0: 네, 어떤 분들은 내 네, 무슨 병인데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을 보일 때 꼭 물어보도록 선생님 네 이거는 혹시 만성질병 신청을 할 수 있는 병입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래요. 타 지역의 병원에서 문진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또 어떤 수속이 따로 필요합니까?
0: 네, 우선 우리 타 지역의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서는 우리 문진 치료라고 하셨는데
1: 아, 네.
0: 우리 문진 치료 시에는 도시농촌 주민에 관해서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나는 만성질병이 있거나 특수질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을 사용하려면 다 지역에 가서 사용하려면
1: 네.
0: 꼭 수속이 필요합니다.
1: 아,
0: 네, 수속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냥 내 문진에서 약을 뗀다 할 때는
1: 네.
0: 뭐 그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성질병이나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입원 치료와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러면 더 깊게 나간다면 타지역의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할 때
1: 네.
0: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
1: 네.
0: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 수속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속이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1: 네.
0: 타지역이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1: 아, 거주증.
0: 이왕에는 우리 뭐 물류회사에 무렵 회사의 뭐 증명이거나
1: 네.
0: 뭐 어느 회사에 출근한다는 증명이거나 재직 증명이거나 사회구역에서 떼준 거주 증명이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이 타지역에 나가서 치료하는 우리 수속을 해드렸는데
1: 네.
0: 우리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책에 근거하여 무조건 이 수속은 타지방이 거주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아마도 금년부터는 거의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0: 네네네.
1: 그렇군요. 타지역 병원에서 그럼 이제 문진 치료를 할 때는 얼마만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타지역에서 문진 치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서 뭐 받는 그 1년에 350원 좌우의 약을 살 때의 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1: 아, 네.
0: 네. 그 뒤에 있는 문진 치료 다시 말하면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은 이 수속을 거쳤을 경우에는 우리 연병과 같은 대우로 받습니다.
1: 아.
0: 그렇지만 이 수속이 없으면은 만성질병과 특수질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이 있던 사람이 타 지역에 가는데 그쪽에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만성질병과 특수질병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네네.
1: 네.
0: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제 시간에 빠른 시간에 거주증을 신청하시고 거주증이 나오는 즉시로 뭐 앱을 통하거나 혹은 뭐 전화상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료보험관리국에 예, 타지방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꼭 받으시도록 이래야만이
1: 네.
0: 정작 일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상에서 이 수속을 아예도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입원했을 경우에
1: 네.
0: 네네네.
1: 그래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증을 먼저 발매하고
0: 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네.
0: 예, 꼭 해놓도록
1: 네.
0: 어떤 분들은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그냥 한마디로 나는 북경에 가서 병을 보이고 해서
1: 네.
0: 이럴 경우는 우리 거주증이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 이분들은 또 압니다. 예,
1: 네.
0: 나는 거주증이었길래 그냥 보험 혜택이 프로수가 떨어지는 대로
1: 네.
0: 받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병이 없다. 그렇지만 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1: 네.
0: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면은 병이 생길 때 가서 급하게 수속하자면 늦습니다. 거주증이 제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반년 이상이 걸려야 나올 수 있으니까 갈 때 직접 신청해 놓고 빠른 시간 내에 외지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해 놓고 예, 이래야만이 미리가 해 놓으면은 정작 일이 있을 때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예, 예. 네. 만성 질병이거나 특수 질병 등록을 했다면 네, 문진 치료를 받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네, 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에는 어떤 병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0: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만성 질병, 특수 질병 이제 지금 많습니다. 거의 만성 질병만 해도 20몇 개, 특수 질병 거의 한 40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고혈압.
1: 고혈압,
0: 당뇨, 네.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1: 네.
0: 그리고 뭐 풍습성 관절염, 기관지 천식,
1: 네.
0: 예. 뭐 이런 이래 이외에도 지금 가득한데 뭐 급하게 지금 예 뭐 크게 이 방면에 우리는 또 보험 참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1: 네.
0: 혜택 방면이 아니고 특수 질병은 우리 뭐 심장에 뭐 수술을 한 다음에
1: 네.
0: 뭐 1년 동안에 예, 네. 거기에 쓰는 약이거나, 그리고 우리 세기 본다면, 뇨독증, 예, 투석치료,
1: 네.
0: 그 다음에 뭐, 암증의 방료, 화료, 치료,
1: 네.
0: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문진에서 하시는 이런 치료들이 다 우리 특수질병에 속하고, 또 일부분들은 우리 약을 사용하는데, 이 약 자체가 특수약품에 속할 때는, 예, 꼭 특수 질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약 보통 특수 약품 비쌉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이 신청을 한 뒤에 이 약을 산다면은 예,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래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만성 질병 혹은 특수 질병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0: 이제는
1: 대해서
0: 이 네. 모든 수속이 지금 모두가 병원에 달려.
1: 병원에서
0: 네, 병원.
1: 할 수 있군요. 네.
0: 우리 지금 우리 도시주민 농촌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연변지구 내에서는 우리 전부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예, 네, 제가 저는 지금 연결해서 보험에 참가했는데 용정에 있는데요, 네, 용정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되면 됩니다. 예, 연변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면 다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1: 네.
0: 첫 번째 수속이 있는 경우에 제가 말하던 근육증을 가지고 수속이 해놓은 분들이
1: 네.
0: 저도 이 만성 질병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보험관리국하고 연결하신다면은
1: 네.
0: 의료보험관리국에서 상관 이 등기표를 보내드립니다.
1: 네.
0: 예, 전자 반본으로
1: 네.
0: 예, 거기에 이제 그쪽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적어놓고 이랬다면 우리 또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만성 질병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만성 질병.
1: 네.
0: 연변에서 사실 때 이미 다 등록해놓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 있는
0: 수속을 해서 다른 기타 성시에 건네갈 때 만성 질병을 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속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수속을 아예 하고 다른 현실에 가면 원래 신청 했던 만성 질병이 그쪽에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자면은 거의 다시 한마디로 연결해서 그냥 약을 떼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 수속이 될 수 있는 이상에는 꼭 하시도록.
1: 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 참가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병원에 따라서 보상 비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병원은 우리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 네.
0: 예, 우리 3급 병원, 2급 병원, 1급 병원 이리해를 간단하게 하려면 우리 원래는 3급 갑등 병원이 있고요.
1: 네.
0: 또 3급 1등 병원인데
1: 네.
0: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오늘 그냥 3급, 2급, 1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예, 여기서 실례를 든다면 우리 연길시에 3급 병원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병원과 중의원
1: 네.
0: 그리고 우리 하남에 있는 부유보건병원도 우리 3급에 속합니다.
1: 네.
0: 예, 주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구역병원
1: 사회구역
0: 예 네. 그리고 간단한 무슨 문진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저기 지정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들은 기본상 1급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급 예.
1: 네.
0: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남에 있는 우리 조이병원 연길시병원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본다면 뭐든지 과병원 뭐 이러한 병원들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2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첫 번째 3급 병원이 보상비가 급이 높을수록 네. 입원 치료 시에 보험 혜택이 더 낫습니다. 예, 아. 그만큼 우리 치료하는 그 보장상에서 더 높으면 보험 혜택이 더 낫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의원 같은 경우에 입원 치료 시에 우리 보상 비례는 도시 농 전주민 기본 의료보험에서는
1: 55%.
0: 네, 55%. 네. 그래서 그다음에 시병원이거나 우리 조의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
1: 60%.
0: 5%가 네. 더 향상됩니다.
1: 네.
0: 그리고 1급 병원에 우리 뭐 조양 천진병원이나 작은 병원 뭐 애심병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입원 할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렇지만 뭐 입원하시는 분들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네. 예, 입원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병원에서는 우리 65%. 네, 65%. 예, 그리고 뭐 위지에 나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입원하실 때 수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변동이 뭔가 20%가 떨어집니다.
1: 아, 20%.
0: 근데 전부 다 3급 병원이 기초상에서 20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수속이 없이 뭐 장춘이거나 북경이거나 상해 쪽에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 이왕에는 우리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속이 없으면 현재는 아무 수속이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20%가 감소됩니다. 보험 혜택이.
1: 예.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래도 병이 엄중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나가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예.
1: 네.
0: 그래서 아직도 가끔씩 전화 와서 지금 왜 지나가 자기설로 치료해도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물으면 네, 있습니다.
1: 아.
0: 예. 수속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수가 20%가 변동이 될 뿐이지 혜택은 네. 있습니다.
1: 네.
0: 네, 네, 네, 네.
1: 그렇군요. 만약 이제 입원 수속을 할 때 의료보험 카드를 찾지 못해서 자비로 치료를 했다면, 네, 병원
0: 행정복무청사 우리 3층의 의료보험인데 그 아래층에 가서 우리 임시카드라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어째서 임시카드를 해라는 가면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앱에서 네. 전자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1: 이번 주
0: 저 그게 힘들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금방 저 뭐 그 자리로 나오니까 임시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산이 뭐 이분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부 납부한 기초상에서는 후에 뭐 하루 지나도 좋고 가서 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산을 마친 후에도 결산을 마친 다음에 하자면 병원에서 싫어합니다. 네, 그 결산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약품을 다시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그때 가서는 그 먼저 결산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지불해놓고 그거 가서 현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보험을 내다. 예, 그래서
1: 예.
0: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데 와서 받을 수는 있지만 수공으로
1: 네.
0: 프로수 우리 10% 감소시킵니다.
1: 아,
0: 직접
1: 그렇군요.
0: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받았을 때
1: 네.
0: 그리고 가져와서 우린데 와서 특히 외지에 나가서 이래도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신 분들 외지에 나가 아무런 수속이 없어도 치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어떤 분들 아직도 이왕처럼 예, 다 현금을 쓰고 연기를 가져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직접 그쪽에서 받도록 해서 만약 진짜 모종 원인으로 못 받아서 가져와서 받을 때에는
1: 네.
0: 10% 또 감소됩니다.
1: 아.
0: 예, 원래 20% 떨어지고
1: 네.
0: 예, 이렇게 다 감소되거나 없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하나 출원 전에 뭐 의료보험관리국에 전화해서 자문하시고
1: 네.
0: 예,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과장해 줍니다. 예,
1: 네.
0: 저 3급 병원이 55%에서 더 높은 혜택은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예, 있다면 어떤 분들인가 뭐 저기 최저보장 가정인원이거나
1: 아,
0: 뭐 혹은 특수보장 가정이거나
1: 네.
0: 이러한 분들은 우리 이 55%에서 더 왜냐하면 우리 민정에서 이제 또 거기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1: 네.
0: 우리 정상적인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연변에서 있는 연변병원에서 55%는 변동이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 55%를 보장하려면 이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주증을 이용해서 타지역 에 가서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이 증명을 해가지고
1: 네.
0: 예, 타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제 여전 치료를 받겠습니다는 수속을 걸쳐야만이 55%를 보상할 수가 있지 그 수속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20%가 감소됩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앱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도 신청이 되는데, 예, 신청은 됩니다만은,
1: 네,
0: 그렇게 임시로 외지에 나가는 그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불로수 여전히, 거주증이 없는 경우에 신청했을 때는 불로수 여전히 20%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는데요 하는데 거주증으로 신청을 해야만이 정확히 신청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1: 그렇군요. 이제 또 신생아 보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생아 보험은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0: 신생아 보험은
1: 알 수 있을까요?
0: 이왕에 비해서 조금 더 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이왕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금년에 새로운 이 정책사에서 그 해에 태어난 그 해에 참가하면은 다 신생아 보험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다 정책상에서 이렇게 많이 너그럽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0: 빨리 보험 참가해야 되겠는데
1: 마음이 급해서
0: 호구가 먼저입니다. 호구가 먼저입니다. 호구를 아예 올린 경우에도 참가할 수는 있는데 이왕에 우리 그것으로 참가시키고 병원에가 결제하다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치료가 먼저 끝나고 호구를 올리고 그 다음 신생아 보험에 참가하고 돈 내고 다시 돌아가 병원에 가 결제하는 이 순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하시지 말도록.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우수하게 태어나신 애들이라 해도 여름에 뭐 또 바람 비가 와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1: 하니까
0: 우리 애는 뭐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보험은 하나씩 꼭 들어놓도록 그래서 신생아로서 보험에 참가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지 말고 저래저래 참가하십시오. 뭐 이번 치료를 했다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1: 아이가 보험에 참가하기 전에 병원 치료를 했다면 그 비용은 그럼 보험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 아이랄 때 이제 앞에서는 신생아인데 여기서 아이라고 하니까 여기 두 가지를 나누어요. 신생아는 가능합니다.
1: 신생아 보험.
0: 하지만 신생아 신분이 아닌 애가 보험을 참가 아이하고 치료했을 때는 안 됩니다. 신생아만 됩니다.
1: 그렇군요.
0: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신생아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앞에 다 신생아에 관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지금 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는 충분합니다.
1: 그렇죠.
0: 어떤 분들은 연결해서 태어났지만 호구로 내 외제가 올립니다. 그래도 3개월이면 다 그게 해결이 돼. 그리고 지금 호구도 보면은 뭐 다 지역에서 뭐 올리는 이런 뭐 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뭐 우리 신생아 한 가지 일이라는 이런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곳에 아마도 이게 다들 특히 우리 성내에서는 아주 이 진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생아는 되는데 우리 이제 뭐 다섯 유치원 애거나 혹은 뭐 유치원 아이 같지만 이미 신생아 신분을 벗어난 2살, 3살짜리 애들은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했다. 안 되죠. 이런 애들이 뭐 보통 주민이나 똑같으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지금 애들을 보면은 우리 가이 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는 신생아 때 참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1년을 하다가 또 유치원에서 들어가면 또 통지를 합니다. 이래 보면 꼭 참가하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또 낼 때도 제때. 그리고 많은 지금 애들 부모님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보험 뭐 사회상의 이런 기타 상업보험도 많이 사고 하는데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보험은 하나 먼저 해놓고 경제상에서 부담이 없는 경우에 뭐 상업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상업보험 많은 것이 다 우리 국가보험이 보충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관해서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먼저 들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혜택을 받을 때 그쪽에서 왜 이따 보험 아예 했습니까? 이러면 또 프로수로 들고 시끄럽습니다. 때문에 꼭 국가보험 해놓고 이제 다른 것을 보충으로 참가하시도록.
1: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방송 후 보험 참가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36-8138, 236-8138번을 사용하시고 보험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36-8139, 236-8139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동생이 출근하는 바람에 제가 어린 조카를 돌보게 됐습니다. 조카는 떡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여서 아이가 오기 전 미리 상위에 꿀떡과 찹쌀떡을 준비해뒀죠. 달콤하고 말랑한 떡을 본 조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 한 개를 통째로 움켜쥐고 입 가득 집어넣은 뒤 한 입에 흐물떡 삼키고는 활짝 웃으며 또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다가 목에 걸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떡을 더 달라고 보채는 것도 살짝 맞고 떡을 작게 잘라서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흐물떡입니다. 거침없이 몽땅 꿀꺽 삼키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떡, 젤리, 잘 익은 과일처럼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길 때 한입에 흐물떡 삼키다처럼 활용합니다. 흐물떡은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발에 밟히는 감각이 굳지 않고 약간 탄력성 있게 무른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찹쌀떡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단단하지 않고 쫀득하면서 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이 촉감이 바로 흐물떡한 느낌입니다. 젤리나 잘 익은 복숭아를 만졌을 때의 부드러운 탄력, 비가 내린 뒤 축축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오늘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주요 의정으로는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 사업 보고를 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 이래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100년 대당의 자아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으며 당과 인민은 강당 강국의 역사적 주도권을 쟁취했다고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정세와 국가 정세, 당 정세 심각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도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다지며 정력을 유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소중한 경험을 잘 견지하고 잘 활용해 당 건설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잘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양호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막스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를 관찰하며 당 교약을 근본으로 삼고 당 조항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적인 집권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착안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인 교대를 유지하며 엄격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당의 재반 분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당의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진작시키며 당의 자아종화, 자아개선,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부단히 실현해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들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풍랑과 시련을 이겨내는 생기 넘치는 막수주의 집권당으로 되게 하고

실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조항이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에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분투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곤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동력 신형화, 구조 최적화의 발전 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운영 과정 내 어려운 도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심을 확고히 다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기회와 우세를 활용해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지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반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제하에 제때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정책을 계획해 발표하며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내수를 힘써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호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주동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시사국면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거시정책의 힘과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지출과 채권자금의 사용진척을 가속화하며 국가중대전략 실시 중점분야 안전능력건설과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품 신구교체 사업을 요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층의 세 가지 보장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통화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시기 적절하게 조정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최적화해 시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기초시설 건설망 계획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대외투자관리제도와 해외종합서비스체계를 보완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을 뒤틀림없이 잘 추진하고 빈곤해탈 공약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고표준의 농토건설, 운영, 관리보호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하며 돼지 등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물자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에 힘쓰고 농업 생산을 잘 틀어지며 가을 곡물과 전년 식량 풍작을 쟁취해야 합니다. 회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민생 보장을 강화하고 중점 군체의 취업 지원 강도를 높이며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 인원의 권익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인과 아동 서비스 보장을 잘 틀어지고 계층별, 분류별로 사회구조 재개를 건전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삼북공정공약전을 잘 치르며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0: 민생을 실속 있게 보장 개선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하는 한편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쟁 요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 상반과 개선, 중점 분야 위험 부담의 지속적인 해소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상반기 여러 민주당파 조항과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은 중공조항의 결척과 포치를 단호하게 관철하고 주동적으로 국가 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일부 중점 문제에 주목해 건의와 계책을 제기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과학적인 결책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중공조항을 대표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주당파와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에 대해 세 가지 희망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면 경제 정서에 대한 중공조항의 분석과 판단,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과 포치,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키고 발전에 자신감을 굳히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과업을 실현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집착을 다하고 조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토대오에서 맞춤형 건의를 제출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호전을 촉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광범위한 구성원과 연계 중인 민중들에 대한 사상 정치 인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의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 터득하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인정, 사상적 인정, 리론적 인정, 정감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량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류국종, 리단걸, 하립봉, 장국청, 오종룡 그리고 중공장 공무원 관련 부문 책임자가 좌담에 참석했습니다. 좌담에 참석한 당내 인사들로는 또 소흥,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조용신, 양진, 장은저, 방광화, 장빈 등이 있습니다.
1: 신하사가 7월 30일 장편통신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근평과 신념, 초심의 본색, 전통작품이 강력하게 회복됐으며 부대 군심과 사기, 정신적 면모, 정치 생태, 중대하고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전군 장병들의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져 당의 기치 아래 강군을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와 힘을 응집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이 신시대에 제기한 강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전진함으로써 강군과 흥군의 새로운 장을 잘 써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군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신시대의 군사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달으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며 직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북돋우며 분투의 힘을 결집해 건군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한 공약전을 전력으로 잘 치르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중앙방송총국이 공동 제작한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교류 프로그램 재승이 7월 30일부터 중앙방송총국 CCTV 종합채널에서 밤 8시에 첫 방송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고코 김홍희였습니다. 과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조금 전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지지를 받은 이라크 목표를 타격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 때문에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함께 타격했고 이번 행동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민 동문 조직은 이라크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

0: 독립된 민병 조직으로서 여러 민병 무력을 재편성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습격 목표는 바그다드, 와시트, 바스라, 키르쿠크, 카르발라, 다얄라 등 주위에 위치한 인민 동원 조직 본부가 포함됐고 많은 시설과 차량, 군사 장비들이 각이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는 7월 28일 SNN에 발표한 소식에서 타격 목표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시를 받는 테러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습격하려 시도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습격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 이슬람 수비대가 지휘한 30여 차례 무인기 습격에 대한 회답이라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는 이라크 동부 테러주의자들에게 속하는 후군과 무기시설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7월 27일 성명을 통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라크 방향에 쏜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석유시설을 습격하려는 무인기 여러 대를 요격하고 파괴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가방송국은 7월 29일 모 군사정보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목표를 습격한 타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원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리익을 목표로 한 모든 행동을 이란의 탓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오판이며 이는 해당 지역 정치에 대한 려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사대로 발동한 침략성 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은 이라크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침범했고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미국과 해당 지역의 맹우들은 이번 습격이 소송한 위험과 후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7월 29일에 보도해서 이번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습격에 관한 질문을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 행동은 이라크 정부와의 조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란 대리인에 대해 더 경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제관계 전문가 나돔 알리는 이번 합동 습격은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불거진 배경 속에서 진행한 극히 위험한 군사 숨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이슬람 조항기구는 7월 29일에 성명해서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이라크 민병 무료 고귀자 행동도 이라크 영토를 침범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침통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후 교수는 앞으로 며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란이 다방향 보복을 발동할 경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속 대응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긴장치를 격화시킬 의향이 없다고 비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7월 29일 보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 칼리브 벤 살레만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벤스 부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라크에 대한 타격 행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동적으로 긴장치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방위를 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주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우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글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方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번색 전면적 위법지구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한비는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리치를 설명했습니다. 초나라에는 모든 마차가 묘문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 범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왕이 급히 태자를 불렀는데 태자가 탄 마차가 묘문에 도착하자 집법관이 막아나섰습니다. 태자는 부왕의 명리라며 마차를 다그쳐 묘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집법관은 태자의 말을 몽둥이로 때리고 차까지 부숴버렸습니다. 태자는 궁에 들어가 부왕들어 집법관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왕은 법을 지키는 자는 나라의 충신인데 어찌 죽일 수 있겠나며 오히려 집법관의 자귀를 두 계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태자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초왕이 법을 엄하게 집행했기에 초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이 나라의 부강에 얼마나 큰 추진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전국 시기 서북 지구에 세력이 약한 진나라가 6개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상왕병법의 역할이 컸습니다. 병법 조문을 다 작성하고 반포에 앞서 상왕은 백성들이 혹여 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 도성시장 남문 앞에 나무 기둥을 세워두고 이를 북문까지 옮기는 자에게 십금을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미심

0: 저 기억이며 아무도 나서지 않자 상왕은 보상금을 50금으로 올렸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헛일 삼아 한번 해보자며 나무 기둥을 메고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북문까지 옮겨놓자 상왕은 약속한 대로 상급을 내주었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조정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왕의 이런 처사가 있었기에 백성들은 법령이 반포된 후 기꺼이 따랐습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의 주장은 고대 입법과 법 개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법치 건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참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1: 강준 선생님, 훌륭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리치입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전면적 의법 지국을 어떻게 보다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 지국은 국가 관리의 한 차례 심각한 혁명이며 당의 집권 흥국, 인민의 행복과 안녕,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법치 궤도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면적 의법 지국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합니다. 전면적 의법 지국을 견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전면적 의법 지국은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해 얻은 중요한 계시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10년 내 우리나라가 전면적 의법 지국 면에서 거둔 성과를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보고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사법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법치중국 건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치가 국정운영의 기본 방식이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중요한 기반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 견지에서 보면 전면적 의법지국은 우리나라 현실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과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객관적 수요의 직면에 우리는 반드시 전면적 의법 지국의 전략적 조치를 견지하고 법치 수단으로 사회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리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 역량을 총괄하며 사회 행위를 규범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생기로 차넘치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병어근인 습근병이 저하는 정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이 번색 전면적 의법지구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 나게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중화민족 공동 질질적인 행동과 책임감으로 신강 지원의 답안을 써내려가면서 조국 대가족의 따뜻함을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최근 신강 돌판시 고창구 자터크르향 소광수학교 교실에서 아디라 알리무가 바른 자세로 칠판의 글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왼쪽 눈으로만 생활해야 했던 시력장애 소녀였습니다. 책을 볼 때면 얼굴을 거의 책에 대야 했고 오른쪽 눈은 간신히 희미한 빛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판에는 이와 같이 건강을 지켜주고 구조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뛰어난 의술과 열정을 안고 돌판에 찾아온 모 의사들이 신강대지에서 감동적인 신강지원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호남과 돌판 두 지역의 깊은 우정을 이어놓고 있습니다. 돌판에서 모 의사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돌판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주석의 고향에서 온 의사를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2022년 94세의 유골족 할머니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여러분들은 모주석 고향에서 온 의사들이고 우리들을 돌보라고 당에서 보낸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 의사라는 호칭이 널리 퍼졌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신강지원 호남성 모의사 의료팀이 소강촌에서 무료 진료를 진행하다가 아디라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녀의 각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긴급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방지휘부는 신속히 IR 안과병원과 연락해 그녀를 각막이식 공립구조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6월 29일 비행기를 타고 장사로 이동한 그녀는 7월 2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칠판을 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조금 지난 뒤 또 다른 긴급구조가 돌판시 인민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돌판시민 주충광이 지역의 많은 공백을 메웠고 또 모의사 의료팀의 진료와 마음치유 기층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만 1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의작업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과를 맡기 스승이 제자 가르치기 청년 골간 양성반 초청해드리고 파견해 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지 의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술 몇 차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힘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호남성 제10진 의료인재 팀단위 신강지원 팀장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원장인 진국동은 붉은 성류 모의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은 소혈보다 조혈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 아래 현지 의사들은 빠르게 과의 핵심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심장기관 전문가들은 1대1 수술 시범과 특별 훈련을 통해 최첨단 미세 침습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정착시켰습니다. 동시에
1: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석.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유수추석 시간에는 국제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변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7월 들어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으나 이후 수일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재고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공급 전망이 현저한 영향을 받았고 유가 변동 위험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가 예상 밖으로 번지면서 원유 공급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군은 7월 상순 이란에 대한 전쟁을 재개하여 13일 연속 이란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다수 미군 목표물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수송되던 원유는 7월 초 800만 배럴 이상에서 최근 며칠 사이 200만 배럴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항로를 호르무즈 해협 대체 수출로로 활용하는데 따른 위험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국제시장 봉사기구인 케플러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상 원유 수출은 4월과 5월에 모두 서부 양부항을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만대부 해협을 거쳐 수출되었으나 이 비중은 6월과 7월에 각각 92%, 78%로 감소했습니다. 영국 보르텍사 자문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 23일 만대부의 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은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17척이었습니다. 이 밖에 저장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전에 증산에 나섰던 해만 국가들이 다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공급 차질이 한 달 더 길어질 때마다 배럴당 유가가 7달러에서 8달러씩 상승할 것이고 위험 부담 프리미엄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요가 더 위축되지 않는 한 올 여름이 끝날 무렵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계속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또한 정제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러시아 정유소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점점 더 빈번하게 감행함에 따라 러시아 내 휘발유와 경유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그 결과 석유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연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25일 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이례적인 연동 조짐을 보여주면서 외부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유럽 대형 정유사인 네프솔의 최고 경영자 이마스는 두 전쟁이 겹치면서 디젤과 항공유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긴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석유 재고가 뚜렷이 감소하여 공급 충격에 대응할 완충의 여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서가 6월 발표한 월간 보고에 따르면

0: 대협력 발전기구 국가들의 석유 비축량이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이후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유를 1억 배럴 이상 방출했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업용 원유 재고 역시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초기 다수 국가들이 전략 석유 비축을 방출하고 원유 수입 수요를 주동적으로 줄임으로써 국제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시장 예상보다 낮았지만 이 같은 완충 기제는 새로운 공급 충격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의 석유 분석가 아말프리트 씨는 석유 재고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에 있고 전략 석유 비축 방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상승 위험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의 최고 경영자 파트리크 푸얀에는 에너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며 이는 상례가 되어 유가의 큰폭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쾌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무더운 날,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음식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JKMWeChat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코너 오늘 주제, 네, 이제 재밌는 주제죠. 무더운 이 여름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하면 냉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네, 그래요. 이제 냉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또 너무 또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적당히 네, 다른 음식도 영양 맞춰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저께 삼계탕 시켜 먹었습니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먹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삼복철의 또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삼계탕일 수가 있고요. 무더운 또이 여름 몸이 좋은 이런 보양식으로. 네, 몸에 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시켜 먹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저녁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은 뒤 야식으로 먹는 빙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이면 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빙수나 네, 시원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고 거기에 또 수박 이제 또 참외, 네, 여름철에 더욱 맛있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터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은, 네, 이 무더운 삼복철, 네, 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의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더울수록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말 저희들 자주 하게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이유, 소통도 선을 넘으면 강요가 됩니다. 배려도 선을 넘으면 부담이 되고요. 농담도 선을 넘으면 모욕이 됩니다. 조언도 선을 넘으면 참견이 되고, 솔직함도 선을 넘으면 무례함이 됩니다. 장난도 선을 넘으면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다면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지킨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품 남자와 여자 감상합니다.
1: 생활의 꽃이라네.
2: 저 여보시오. 그 무슨 뜻입니까?
3: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거란 말이야.
2: 맞았어.
1: 아니 그럼 남자가 꽃이란 말인가요?
2: 에이, 아니죠.
1: 아니 그럼 여성은 뭐예요?
2: 저 여성은 그런 겁니다.
1: 아니 그럼 아니, 여성은 그런 거야. 생활의 그런 거야. 이렇게 불려야 돼요? 네?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3: 그럼 뭐야 여성은 도대체?
1: 네.
2: 저 여성은 여러 가지야.
3: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불러?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
1: 아니 여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2: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네.
4: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

0: 형 덩치였구나. 야,
1: 이게 떼떼구나. 예.
0: 그때 너 뭐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1: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를 여자 복무원 말려고 하지.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들구나.
0: 그렇네라.
1: 그래, 너는 찾아?
0: 야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야 응? 근데 너 여기를 뭐 하러 왔니?
1: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0: 그래야? 어. 나도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다.
1: 그래? 어?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응, 들어가 볼까? 가자, 가자.
2: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 손님 어땠습니까?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저 뭘 찾아가겠습니까?
2: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3: 아가씨를 여보합니까?
2: 에이, 아니다.
3: 아니, 그럼 뭘 여보합니까?
0: 저 혹시 여기서 이제 복무원을 모집합니까?
3: 네, 네. 모집합니다. 이거 보죠. 네. 저기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습니까?
0: 저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아이 되겠는 게 좋아요.
3: 예, 예. 이 손님 여기만 뱃돌 강사이다 하세인가? 아이. 손님들이 계속 여기서 복무원을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변성 수술부터 하고.
1: 아이가 뭐 남자들은 이렇게 값이 없는가?
3: 아니 값이 없는 걸 이제 아세요? 지금 같은 경제 시대는 손에는 돈이고 과거 돈이고 가슴 분에는 돈이고 아 손님 같은 남자분들은 큰일입니다. 아세요?
0: 그 하지만 그 말씀 아주 역하게 한다.
1: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영원 동서럽다.
3: 이제 우리 함들 방법이 없으니 일자리에 살겠으면 또 벽돌 공장이나 도살장 모텔을 가보죠.
1: 아 나는 이거 저기야 여자를 태어난 것처럼 남자를 태어난 일이야.
3: 아니 이거 보세요. 너무 원통에 마세요.
1: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성은 꽃이 옳지요.
3: 그렇지요.
1: 그런데 이봐.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도대체 뭐야?
3: 네, 뭐예요?
0: 잔하지 이것도 몰라?
3: 뭐예요?
0: 뭐야? 우리 같은 남성들은 흙이야. 푹 썩은 흙이야.
3: 아니 그럼 남자는 흙이라네. 쓸모없는 흙이라네. 경제지대 불쏘불쏘 푹 썩은 흙이라네.
0: 예예예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1: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아, 어?
0: 자 그럼 좋네.
3: 네.
0: 그럼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것이 어때?
1: 그렇지.
0: 어?
1: 네.
0: 자 해볼게. 해보자고.
3: 지금 아가씨들 빨리 오더냐 식당 경영하나 어찌나 하나 되겠대. 아니 집에 이렇게 도체 방치해놓고 아가씨 없으니 용어도 못 하겠대. 우야 그 미나리 집에 좀 봐라. 무슨 손님이 그렇게 꽉 들었다니. 옳다. 저 집에서는 흥정강사에 가서 아가씨 두루 데려왔다 했지. 옳다. 그거 뭐 키라 인가 그거 출출하다 했지. 기회가 그렇게 잘 되지 무슨 전에 반해서 되는가 하오. 거기요. 마저 탈집은 오. 오 손님이 안 될까요 손님이.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월급은 그저 한 3천 원 정도를 주고 내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피 더 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저는 실행하나요?

0: 저를 쓰겠습니까?
1: 야, 들어갔어. 너 기라 지금 무슨 마음이야?
0: 자유의 마음입니다.
1: 오, 기라가 로천역이었구만.
0: 아닌가?
1: 기라 뭐?
0: 원래 너의 시집이라는 거 한라당 갔다가 거치장 쓰러져서 한라당 나왔구만.

0: 차서 그렇지 나그네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대기식 타 말하는 거 봐라.
1: 명심하지 않는다고. 아우 아자르 여보 봐라 여보 요큰 말머리 옷이 이렇게 잘 자라니 옷을 알락달락하게 이렇게 만큼만큼 따르게 하고 아재 그거 아재를 얼리 뜯어보고 내리 뜯어보고 아무데나 뜯어봐라 근데 거기 퍽퍽 개피게 생겼구만.
0: 그랬을까?
1: 야 아자 여기라 이거. 아자 여기라 모르겠구만.
0: 무슨 소리니까?
2: 전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1: 정상 아이들겠는지.
0: 나는 왜 전 불정상인데.
1: 아재는 무슨게 불정상이요?
0: 어? 그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일단 내가 가만히 말해주면 아재인가?
1: 이렇게 내 눈치 없단데. 아재. 우리가 유머하자면 야 폭문들에서 몇 가지가 특별한 게 있으면 좋단 말이오. 그 말하자면 야 두 가지가 큰일 그렇다 이런 게 있어.
0: 두 가지라는 게 뭔가?
2: 저는 키도 크고 어관도 크게 생겼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
0: 네 알았습니다. 여자라면 아까 숨이 커야 되고 뚱디 커야 된단 말인가?
2: 그거 말고 있단데 말하자면 그 첫째?
0: 예.
2: 니네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0: 아
2: 그거를 무슨 물떡으로 쓰겠다 그거나 그 선물이에요.
1: 야 정말 모르는 소리다. 어이 손님이 우리 음식점에 왔을 때 전에 손님들한테 술을 부끄권하고 해서 손님이 얼끄이 취했을 때 전에 슬픈 말기 되면 우리 매상포가 올라가고 전에 장교공사도 부쩍 따라 올라갈 게 알겠어.
0: 네 불정사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2: 그래 아재는 몰래 그어.
0: 아 나 몰래 어떻게 큰지 맥주 열병살이 같은 건 그저 쥐구멍에다 그저 뜸물 쏟아있는 식이 돼서 동네 집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 뱅겨라 최대댁이라 된다.
2: 거기서도 내 마음이 폭 쏘. 그러고 둘째 아재.
0: 응.
2: 둘째는 야 목자가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
0: 어쩌면 여기 여기 조건이 내 신체 조건하고 이렇게 딱 맞을까?
2: 그래 아재는 왜 커?
0: 나는 그나마나 예 돼지배 순대 한 소리 같은 건 안 된다는 거 먹고 돌아서 뭐 또 배고픈 게 영순이 될까?
2: 이러고 보니까 내 오늘 복덩이들을 만났구만 복덩이들.
0: 네, 그리고 또 다른 여구조가 없을까?
2: 여구조가 있지. 그 말하자면 중간 노래 특사 있으면 좋단 말이야. 손님 얼굴이 취했을 때 숨든 여구하고 노래도 통한단 말이야.
0: 나는 예, 원래 예술학교 무용시험 치는데 이점이 모자라서 아이들 깰까?
2: 아, 그걸 낭패를 했구나. 아이고 손님이 온다. 아재 손님 저 손을 패드는 것 같은데 저 손님 어떻게나 울지고 굴도록 하겠어. 엄마 집에 가라고 골산을 찾아다녀.
0: 뭐야 아부 기다 막게 생겼다 해.
2: 야 니네 무슨 일 하니니?
0: 야 니 저기 가서 저 불쌍 좀 가져오게.
2: 지키지 말고 니가 좀 알다니
0: 가져오나.
2: 조그만 게 벌써부터 신발을 지금 치다니. 그래?
0: 저는 화영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2: 그래 이름 때 상접구나. 저게 난 최경리를 해도 돼.
0: 최경리니?
2: 경리니? 최경리님을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0: 경리님을 만나니까 정말 기쁜데.
2: 나도 반가워.
0: 자 경리님
3: 자, 자, 간에 가서 내하고 같이 술을 마이자, 야,
1: 니 왜, 가서
3: 가야,
0: 니 왜, 가서 가야, 니 왜, 가서
1: 가야, 니
3: 왜, 가서 가야, 니 왜, 가서 가야,
1: 니 왜, 가서
3: 가야, 니 왜, 가서 가야, 니 왜, 가서 가야, 니 왜,
0: 가서 가야, 니 왜, 가서 가야,
3: 니 왜, 가서 가야,
0: 니 왜, 가서 가야, 니 왜, 가서 가야,
3: 잘 몰라요.
1: 아,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거기서 노래 잘 못하겠어요.
1: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 한번 거봐라. 딱 잡으려면 온다.
0: 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2: 간다. 나는 예, 그렇게 잡으려면 오는 노래 하라고요. 서양강 전화하겠습니다.
1: 그래 좋지.
2: 해서는 서양강에 나도 못하겠습니다.
0: 그럼 맞은 내가 춤 실력을 보는 게 어때?
2: 어? 그럼 춤은 내 먼저 추게 해준다.
0: 춤은
3: 춰봐. 자, 장미님. 춤은 내부터 먼저 추겠어요.
0: 춰봐. 내부터 먼저 춰주다.
2: 내부터 추겠는데.
0: 야, 춰봐. 내부터 먼저 추겠다. 자, 근데 이래.
2: 내 먼저 추겠다.
0: 누가 뭐 어디 자꾸 와서 추가냐.
2: 맞아, 너부터 추겠어요.
0: 배추라. 춘다.
1: 양산도 크겠어요.
0: 양산도. 아니, 그게 더 좋은 게 없다.

0: 춤추는 거 봐라. 땅 미꾸라지 춤추는 거 봐라.
1: 야, 이제 내가 동방아 소리 맞춰치게 되니?
0: 나는 예, 응. 저런 춤 알 추고 예, 뒤스쳐 치겠습니다.
1: 아, 그래, 그게 점수가 좋지. 자, 줘봐, 줘봐.
2: 글쎄, 그런 여성은 서부분이고, 아, 대부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등장해 가고 있으니, 응당꽃으로 불러야 되지요.
3: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4: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특히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 여성은 꽃이라네!
6: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작품입니다. 여기 출연의 오선옥, 강동순, 리동근 선생님이었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래에는 인간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말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안해요. 제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덕분에 편해졌어요. 세 번째는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돼요. 네 번째는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잠시 생각한 뒤 다시 이야기해요. 일곱 번째, 서로 좋은 방향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의 수준을 높여주는 말 일곱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일곱 가지는 뭐 우리 부부 사이에도 좋고 직장 동료, 지인 관계, 모든 관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를 가져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효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깔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곧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내리려 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우빈의 꽃병이나 연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동생이 출근하는 바람에 제가 어린 조카를 돌보게 됐습니다. 조카는 떡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여서 아이가 오기 전 미리 상위에 꿀떡과 찹쌀떡을 준비해뒀죠. 달콤한 거침없이 몽땅 꿀꺽 삼키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떡, 젤리, 잘 익은 과일처럼 목넘김이 편한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킬 때 한입에 흐물떡 삼키다처럼 활용합니다. 흐물떡은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발에 밟히는 감각이 굳지 않고 약간 탄력성 있게 무른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찹쌀떡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단단하지 않고 쫀득하면서 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이 촉감이 바로 흐물떡한 느낌입니다. 젤리나 잘 익은 복숭아를 만졌을 때의 부드러운 탄력,

비가 내린 뒤 축축한 흙을 발로 밟았을 때 물끄러지면서 탄력 있는 감각까지 모두 흐물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담기 힘든 미세한 촉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점이 이 단어의 큰 매력입니다. 요즘은 도토리묵을 즐겨 먹는데요. 한입 헤어물고 목으로 흐물떡 넘어가는 느낌을 우리 선조들은 흐물떡이라는 한 단어로 간결하게 담아냈습니다. 흐물떡은 또 실없이 능청을 부리기에게 무성의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음식을 삼키는 모습, 부드러운 촉감, 사람의 장난스러운 행동까지 폭넓게 표현하는 흐물떡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우리말입니다. 평소 부드러운 간식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장난을 마주할 때 흐물떡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줄기세포 불로주사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절기와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호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례 일부 불법기구와 개인이 대중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수요를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줄기세포 관련 약품과 기술을 과장해 마케팅하고 있는데, 노화를 방지하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이른바 줄기세포 불로주사를 홍보하며 장기 복구, 만성질환 완치 등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임의로 줄기세포 주입 등 임상 조작을 수행해 대중의 건강과 재산 안전에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첫째, 생물의학 신기술 림상 연구와 림상 전환 응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면 줄기세포 관련 림상 연구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림상 전환 응용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약품, 의료기기는 등록,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줄기세포 치료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기구에서 전개해야 하며 미용원, 양생관, 세포기술 서비스 회사 등 비의료기구와 비의료 전문기술자는 어떠한 진료 활동도 전개할 수 없으며 이런 유형의 활동으로 초래되는 건강 위험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승인되지 않은 연구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 제품과 기술은 림상 응용을 전개할 수 없고 비용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단서를 발견한 경우 현지 공안, 위생건강, 시장 감독관리 등 부문에 신고하거나 12345 전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물놀이 할때몇 가지 수영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수영장에 가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영장의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질병이 쉽게 전염되는데 어떻게 수영장의 수질 합격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 물놀이 시 조심해야 될몇 가지 수영병입니다. 기준치 미달 수영장 수질은 대중들의 수영 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중 잔류 염소 농도를 예로 들면 수영장에서는 주로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수질을 소독하는데 일정한 유리성 잔류 염소 농도를 유지하면 수영장의 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살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영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일정한 정도의 눈 부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너무 낮을 때 수영장의 물은 정상적으로 살균되지 못해 물속의 세균이 수영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철 공공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영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눈 전염병입니다. 의학적으로 급성 결막염이라고 불리는 홍안병은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게 전파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 수건, 물 등이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코 마클라미디아는 수영장의 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전염병입니다. 으레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농포창은 궤양 후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 얕은 층의 곰팡이 감염에는 무좀 회색 손톱 등이 포함되며 슬리퍼나 수건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염증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일단 물을 삼키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수영장 물을 따라 인후관으로 들어가 귀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역행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도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수영할 때 불가피하게 물을 삼키게 되는데 어떻게 전파될까요? 네, 유행성 B형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통의 급성 전염병으로 모기에게 물려서 전파되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주요 범인입니다. 바이러스가 돼지 등 가축과 모기 사이에서 순환하는데 모기가 병든 돼지를 문후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지간에는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시간과 군체가 있습니다. 유행성 B형 뇌염은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보편적으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어린이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는 여전히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유행성 B형 뇌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그리고 모기 회피 및 방제 이중 보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에게 무료로 유행성 B형 뇌염 백신을 접종하며 국가 면역 절차에 따라 8개월령과 2세에 각각 1회 접종합니다. 다음은 모기 회피 및 방제입니다. 집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가 많을 경우 전기 모기향, 살충 에어로졸, 전기 모기체 등 도구를 사용해 모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실내 환기를 유지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옅은 색상의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잘 뿌려야 합니다. 집과 주변에 고인물 용기, 즉 화분, 물 항아리 등을 제때 제거해 모기의 번식을 감소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2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위시에서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와 성정부의 사업 휴보를 청취할 때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의 긴박감을 가열차 강화하며 취약점을 찾고 난제를 해결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고 분발 전진하며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타개하는 데 힘을 쏟아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공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치도록 추동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간 생산량이 50만 상자인 인삼 사포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일정에 따라 작전도를 걸고 시공하며 공장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설치 및 조정을 함께 틀어주어 생산 라인이 일찍 돌아가고 기계가 일찍 움직이게 해 조속히 시료를 형성해야 합니다. 길림 룸마트 디지털 물류산업단지 창고 물류 및 콜드체인 물류가공센터 대상은 현재 콘크리트 붓기, 벽체 판자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기계 인력 등 시공 경량을 충분히 조율하며 여러 공정의 교차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생산을 가동하고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길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케이블용 구리선 선재 및 배전함 생산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현지 실제에 입각해 훈춘자금 동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 라인의 지능화, 자동화 승격 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제품 품질을 높이는 등 전심전력으로 제품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만들고 기업을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의료미용타운은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해 구축하는 특색산업단지입니다. 호가복은 의료미용산업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의료미용 대상 건설 상황을 답사했습니다. 그는 선우회 연길시 중의원 중이항로화 재활종합진료센터 의료미용 건강양생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도 대상의 완공은 부대 산업 대상의 착지를 흡인하고 산업 군집의 직접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추진한 것을 견제하고 토지층 방비, 부지 고르기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주체 공사 시공으로 신속히 전환해 10월 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소재 대상 건설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소재 대상이 완공되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가열차 풍부히 하고 도시의 문화 기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는 책향기 넘치는 연변 브랜드를 구축하고 연변 문화 관광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작용이 두드러지고 의의가 중대합니다. 시간대를 긴밀히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개선과 개조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로컬 미화 및 경관 조성을 잘 들어주어 풍경이 있고

0: 책 향기가 있는 도시 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길 백화 주재 VOCO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시공 경량을 총괄해 조속히 주체 공사 건설을 완성하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동시에 전개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도시 응접실 및 진달래 미식대회 대상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호가복은 건설 진척을 현지 답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련 사항을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도입해 대상의 운영 관리 업태 개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대상이 완공되는 즉시 운영되고 개업하는 즉시 번창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을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우리 시의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진척에 관한 회보를 특별히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수부 도시로서 전주의 발전 대국에서 지위가 자못 중요하고 작용이 특히 두드러지므로 반드시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서 선두에 서고 본보기가 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연길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책임 의식, 담당 정신을 가열층 강화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스스로 차이점을 찾고 부족함을 파악하는 데 능숙해야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공을 들여 대상 유치, 착지,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백방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유치되고 착지되며 빠르게 건설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번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책임자와 시간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하나하나 정리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진도가 지체된 대상은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대상을 다그쳐 건설하고 조속히 생산을 가동함으로써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을 서둘러 기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을 견제하고 상급의 각종 정책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며 국가 초창기 특별국채, 주황 예산 내 자금, 일반채, 전문채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인 투입 방향을 둘러싸고 국가 투자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작용이 현저한 우수한 대상을 기획 포장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서 대상을 기획하고 직접 반장이 돼 외부로 나가 투자 유치를 전개하며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력 방향을 정밀하게 겨냥해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지정하며 기업의 투자 능력을 면밀히 판별하고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 높은 빈도로 나아가고 정밀하게 모셔와 장비 제조, 신형 에너지 저장, 일회용 건강 양생, 창고 물류, 서비스 외주 등 분야의 중대 대상을 다그쳐 착지시켜 더욱 많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4대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앞두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와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각각 연기를 조둔부대 장병과 우대목요일 대상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무장경찰 연변지대를 찾아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 장병 생활 보장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으며 오랜 기간 연기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연기를 조둔부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기를 조둔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을 견결히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관철했으며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선진 전투력 건설을 다그쳐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전 안정 수호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를 조둔부대 장병들은 조둔지를 고향처럼 여기고 인민 군중을 친인처럼 대하며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솔선해 맡아 한 지역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힘있게 짊어졌습니다. 광범위한 장병들이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하고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며 시종 당의 지휘를 따르고 지방 발전에 더욱 깊이 융합해 변강 안전 안정 수호와 연기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큰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시당위와 시정부는 쌍공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지시 정신을 견결히 관철하고 연기를 조둔부대 건설 발전을 적극 지지하며 쌍공 공동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옹군 우속 각종 정책을 시달해 장병들이 마음 놓고 변강을 지키며 공훈을 세울 수 있도록 진정으로 실질적인 일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어줄 것입니다. 이어 왕길보는 98세 우대무휼 대상 과태송을 위문하고 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문에서 각종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시달하고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당위와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길 주둔 부대에서 김봉은 부대 장병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부대 건설과 후군 보상 등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길 주둔 장병들은 연길에 뿌리 내리고 지방 건설에 적극 참여해 연길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길 주둔 부대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속 계승하고 발양하며 훈련과 전투 준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안정 보장, 연길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공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시당과 시정부는 시종 쌍공 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각종 엄군 우속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달해 장병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며 새시대 군정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운명을 함께하며 마음을 잇는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7월 24일 우리시는 투자유치사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리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투자유치소조는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사업 상황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투자 유치는 오늘의 투자를 유치하고 내일의 발전을 촉진하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투자 유치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투자 유치 성과로 능력을 평가하고 대상 건설과 성과로 성패를 판단한다는 뚜렷한 방향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공업 강시 전략을 중심으로 공업 대상 유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지역 자원 우세와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과 중대 대

0: 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추진 일정을 세분화해 각종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이 조기에 착공되고 간부를 과감히 발탁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속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격려하며 실사 구시와 실무 정신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 시인대 상무위원회, 시정협 당조서기,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 시험구 주요 책임자, 시정부 부시장, 시직속 관련 부문과 각 진, 각 가도, 일부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0: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 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모두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 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 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연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연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연꽃을 구경하고 연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의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몸

맞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젖어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풀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숨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돼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크게 자라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화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화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화는 대서 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화 꽃잎에는 천연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화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화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화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저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철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올해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 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해.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이 회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이 당외 인사 조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 정세와 하반기 경제 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1: 신화통신이 건군 백린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 군대를 인솔해 강군 홍군의 세장을 쏘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0: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계열 프로그램 재승리 방영됐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이 7월 30일 회의를 열어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주요 의정으로는 중공조항 정치국이 중앙위원회의 사업 보고를 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당면 경제 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중공조항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0: 18차 당대회 이래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100년 대당의 자아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으며 당과 인민은 강당 강국의 역사적 주도권을 쟁취했다고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정세와 국가 정세, 당 정세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도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다지며 정력을 유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소중한 경험을 잘 견지하고 잘 활용해 당 건설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잘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양호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막스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를 관찰하며 당 교약을 근본으로 삼고 당 조항의 집중 통일 제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적인 집권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착안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인 교대를 유지하며 엄격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당의 재반 분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당의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진작시키며 당의 자아종화, 자아개선,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부단히 실현해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들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풍랑과 시련을 이겨내는 생기 넘치는 막수주의 집권당으로 되게 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 조항이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에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분투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곤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동력 신형화, 구조 최적화의 발전 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운영 과정 내 어려운 도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심을 확고히 다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기회와 우세를 활용해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지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반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제하에 제때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정책을 계획해 발표하며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내수를 힘써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호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주동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시사 국면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거시정책의 힘과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지출과 채권자금의 사용진척을 가속화하며 국가중대전략실시 중점분야 안전능력건설과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품 신구교체 사업을 요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층의 세 가지 보장 취외조선을 확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통화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시기적절하게 조정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최적화해 시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기초시설 건설망 계획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공략과 미래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신흥기반 산업을 적극 구축하며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 실시하며 계속해 내부 간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기업 대금 체불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제경제무역과 호혜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대외투자관리제도와 해외종합서비스체계를 보완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삼농 사업을 뜨팀없이 잘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고표준의 농토 건설, 운영, 관리 보호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돼지 등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물자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에 힘쓰고 농업 생산을 잘 틀어지며 가을 곡물과 전면 식량 풍작을 쟁취해야 합니다. 회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민생 보장을 강화하고 중점 군체의 취업 지원 강도를 높이며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 인원의 권익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인과 아동 서비스 보장을 잘 틀어지고 계층별, 분류별로 사회구조 재개를 건전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삼북공정 공약전을 잘 치르며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임무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안전 장벽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괄 부채 해소 방안을 잘 실시하며 지방 중소금융기구 개혁의 리스크 해소, 감량 질적 향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자융자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회복력과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요소를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하며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위험한 저수지, 강, 하천, 제방, 산홍수와 지질재해 위험구역, 도시의 저지대와 침수 취약 지점 등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 정비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비상재해 구조의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더 분발된 정신력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전공조항이 7월 24일에 종남에서 당위 인사 좌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 정시와 하반기 경제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파주왕 전국 공상업자 련합회 책임자 무소속 인사 대표들의 의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종공장 습근평 총서기가 좌담회를 조지하고 종남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하반기 경제 사업을 잘 하려면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 총 기조를 견제하고 재발전 이념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재발전 구도를 다같이 구축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독자를 총괄하고 개혁개방 심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구 생산력 전환을 다그쳐 추진하고 한층도 활성화된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집안 보유

0: 움직였습니다. 리강 총리가 중공조항의 위탁을 받고 상반기 경제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에 관련한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좌담에서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주석 정근방, 중국민주동맹 조항주석 정종대, 중국민주건국회 조항주석 항명금, 중국민주촉진회 조항주석 최달봉, 농공당 조항주석 하유, 휴공당 조항주석 장작군, 고삼학사 조항주석 무유화, 대만민주자치동맹 조항주석 소휘,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주석 고은룡, 무소속 인사대표 소봉이 손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당면 경제 정세에 대한 중공조항의 분석과 판단, 하반기 경제사업에 대한 생각을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비하고 새 생산력을 육성하고 혁신사슬과 산업사슬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스마트 경제산업 응용표준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며 경제사회 문화 건설 합력을 일괄 발휘하고 종점 군체의 취업을 안정시키며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소비 확대 규칙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효과적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하며 습금평 총석이는 당면 우리나라 경제 운행도 일부 어려움과 도전이 봉착했다면서 반드시 자신심을 굳히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시적 정책의 효과성을 증강하는 한편 내수 예비 발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추진, 전면적인 개혁 심화,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강력하고 효과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 중점 분야 위험 부담의 지속적인 해소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상반기 여러 민주당파 조항과 전국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은 중공조항의 결척과 포치를 단호하게 관찰하고 주동적으로 국가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일부 중점 문제에 주목해 건의와 계책을 제기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과학적인 결책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또 중공조항을 대표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여러 민주당파와 전국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에 대해 세 가지 희망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면 경제 정세에 대한 중공조항의 분석과 판단,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과 포치,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키고 발전에 자신감을 굳히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과업을 실현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직책을 다하고 조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토대오에서 맞춤형 건의를 제출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호전을 촉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광범위한 구성원과 련계 중인 민중들에 대한 사상정치 인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이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 터득하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인정, 사상적 인정, 리론적 인정, 정감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량화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류국종, 리단걸, 하립봉, 장국청, 오종룡 그리고 중공장 공무원 관련 부문 책임자가 좌담에 참석했습니다. 좌담에 참석한 당내 인사들로는 또 소흥,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주용신, 양진, 장은저, 방광화, 장빈 등이 있습니다.
1: 신하사가 7월 30일 장편통신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강군, 흥군의 세상을 써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의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강군의 위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강군의 노정을 인솔함으로써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정돈과 훈련, 단련을 거쳐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라는 근본적인 원칙과 제도가 더욱 확고해졌고 리상과 신념, 초심의 본색, 전통 작풍이 강력하게 회복됐으며 부대 군심과 사기, 정신적 면모, 정치 생태

0: 중대하고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전군 장병들의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져 당의 기치 아래 강군을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와 힘을 응집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이 신시대에 제기한 강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전진함으로써 강군과 흥군의 새로운 장을 잘 써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군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며 신시대의 군사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달으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찰하며 직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북돋우며 분투의 힘을 결집해 건군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한 공약전을 전력으로 잘 치르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중앙방송총국이 공동 제작한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교류 프로그램 재승이 7월 30일부터 중앙방송총국 CCTV 종합채널에서 밤 8시에 첫 방송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고코 김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 무력인 인민동원 조직이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 여러 지역에 위치한 조직의 기지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습격 목표는 바그다드, 와시트, 바스라, 키르쿠크, 카르발라, 다이알라 등 주에 위치한 인민동원 조직 본부가 포함됐고 많은 시설과 차량, 군사 장비들이 각이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7월 28일 SNN에 발표한 소식에서 타격 목표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지를 받는 테러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습격하려 시도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습격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 이슬람 수비대가 지휘한 30여 차례 무인기 습격에 대한 회답이라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는 이라크 동부 테러주의자들에게 속하는 후군과 무기시설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7월 27일 성명을 통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라크 방향에 쏜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석유시설을 습격하려는 무인기 여러 대를 요격하고 파괴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가방송국은 7월 29일 모 군사정보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목표를 습격한 타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원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리익을 목표로 한 모든 행동을 이란의 탓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오판이며 이는 해당 지역 정치에 대한 료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사대로 발동한 침략성 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은 이라크 국가 주권과 영토 완장을 침범했고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미국과 해당 지역의 맹우들은 이번 습격이 소송한 위험과 후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7월 29일에 보도해서 이번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국 위협으로 전변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이라크 대학 무하마드 주블리 교수는 이란의 지지를 받은 민병

0: 조직을 타격한 것은 주로 미국의 의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참여로 하여 이 행동은 미군의 정례적인 반격 행동으로부터 이른바 지역 대리인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위협 공동 대응으로 승격되었다고 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습격은 이미 취약해진 이라크의 내부 균형을 심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블리 교수는 이라크 정부는 지역 대국 간의 각축에서 줄곧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해왔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타격은 이런 균형을 타파하고 이라크를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대항이라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부는 7월 29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행각은 이라크 조건에 대한 공공연한 침범이고 이라크 관변 안보기구를 습격 목표로 삼는 것은 국제법 준칙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민병무료 이슬람 저항기구는 7월 29일에 성명에서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라크 민병무료 고귀자 행동도 이라크 영토를 침범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침통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후 교수는 앞으로 며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란이 다방향 보복을 발동할 경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속 대응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긴장치를 격화시킬 의향이 없다고 비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7월 29일을 보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 칼리브 빈 살레만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벤스 부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라크에 대한 타격 행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동적으로 긴장치를 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방위를 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접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종고를 보내

0: 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번색 전면적 의법지구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한비는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리치를 설명했습니다. 초나라에는 모든 마차가 묘문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왕이 급히 태자를 불렀는데 태자가 탄 마차가 묘문에 도착하자 집법관이 막아나섰습니다. 태자는 부왕의 령이라며 마차를 다그쳐 묘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집법관은 태자의 말을 몽둥이로 때리고 차까지 부숴버렸습니다. 태자는 궁에 들어가 부왕들의 집법관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왕은 법을 지키는 자는 나라의 충신인데 어찌 죽일 수 있겠냐며 오히려 집법관의 자귀를 두 계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태자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초왕이 법을 엄하게 집행했기에 초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이 나라의 부강에 얼마나 큰 추진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전국 시기 서북 지구에 세력이 약한 진나라가 6개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상왕병법의 역할이 컸습니다. 병법 조문을 다 작성하고 반포에 앞서 상왕은 백성들이 혹여 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 도성시장 남문 앞에 나무 기둥을 세워두고 이를 북문까지 옮기는 자에게 십금을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미심쩍게 여기며 아무도 나서지 않자 상왕은 보상금을 50금으로 올렸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헛일 삼아 한번 해보자며 나무 기둥을 메고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북문까지 옮겨놓자 상왕은 약속한 대로 상금을 내주었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조정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왕의 이런 처사가 있었기에 백성들은 법령이 반포된 후 기꺼이 따랐습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의 주장은 고대 입법과 법 개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법치 건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참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5: 강진 선생님, 훌륭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리치입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전면적 의법 지국을 어떻게 보다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 지국은 국가관리의 한 차례 심각한 혁명이며 당의 집권 흥국, 인민의 행복과 안녕,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법치 궤도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면적 의법 제국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합니다. 전면적 의법 제국을 견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전면적 의법 제국은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해 얻은 중요한 계시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10년 내 우리나라가 전면적 의법 제국 면에서 거둔 성과를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보고는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 의법 제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사법 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법치 중국 건설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치가 국정 운영의 기본 방식이고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중요한 기반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 견지에서 보면 전면적 의법 제국은 우리나라 현실 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객관적 수요의 직면에 우리는 반드시 전면적 의법 제국의 전략적 조치를 견지하고 법치 수단으로 사회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리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 역량을 총괄하며 사회 행위를 규범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생기로 차넘치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0: 병거근인 습금팽이 저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이 번색 전면적 의법지구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성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성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에 이르는 신강지원의 길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넘칩니다. 3년 동안 제11진 신강지원 간부와 인재들은 사명을 짊어지고 민생공동에 전력을 다해서부터 산업협력에 정밀하게 힘을 쏟기까지 그리고 교육, 의료의 팀 단위 지원으로부터 문화융합의 세심한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감으로 신강지원의 답안을 써내려가면서 조국 대가족의 따뜻함을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최근 신강 돌판시 고창구 자터크로향 소광수학교 교실에서 아디라 알리무가 바른 자세로 칠판의 글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왼쪽 눈으로만 생활해야 했던 시력장애 소녀였습니다. 책을 볼 때면 얼굴을 거의 책에 대야 했고 오른쪽 눈은 단순히 희미한 빛만을 조금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돌판에는 이와 같이 건강을 지켜주고 보조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뛰어난 의술과 열정을 안고 돌판에 찾아온 모 의사들이 신강대지에서 감동적인 신강지원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호남과 돌판 두 지역의 깊은 우정을 이어놓고 있습니다. 돌판에서 모 의사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돌판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주석의 고향에서 온 의사를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2022년 94세의 유골족 할머니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여러분들은 모주석 고향에서 온 의사들이고 우리들을 돌보라고 당에서 보낸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의사라는 호칭이 널리 퍼졌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신강지원 호남성 모의사 의료팀이 소강촌에서 무료 진료를 진행하다가 아디라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녀의 각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긴급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방지휘부는 신속히 아이얼 안과병원과 연락해 그녀를 각막이식 국립구조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6월 29일 비행기를 타고 장사로 이동한 그녀는 7월 2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쓸며 칠판을 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조금 지난 뒤 또 다른 긴급구조가 돌판시 인민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돌판시민 조충광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문가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심장내과 주임인 장우가 팀을 이끌고 긴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사들은 완전히 막힌 주충광의 관상동맥을 소통하고 3개의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입원부터 혈관 소통까지 걸린 시간은 9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충광은 그들이 신속히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5분에서 10분 안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모의사 의료팀은 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팀은 200여 개의 신기술 신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의 많은 공백을

0: 사람이 없고 또 모의사 의료팀의 진료와 마음 치유, 기층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만 1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의 작업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과를 맡기, 스승이 제자 가르치기, 청년 골간 양성반, 초청해드리고 파견해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지 의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술 몇 차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힘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호남성 제10진 의료인재 팀단위 신강지원팀장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원장인 진국동은 붉은 성류 모의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은 소혈보다 조혈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 아래 현지 의사들은 빠르게 과의 핵심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강지원 전문가들은 1대1 수술 시범과 특별 훈련을 통해 최첨단 미세 침습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정착시켰습니다. 동시에 신강지원 인력의 도움으로 병원은 4개의 국가급 센터와 일반 외과, 부인과 등 4개의 자치구급 중점 전문과를 설립했습니다. 1998년부터 호남성은 총 10차에 걸쳐 477명의 의료 전문가를 돌판에 파견했습니다. 상강강변에서 전산기술계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의사들이 기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져갈 수 없는 의료팀을 남겨 호남과 돌판 의료 지원의 따뜻한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석.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추석 시간에는 국제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변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7월 들어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으나 이후 수일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재고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공급 전망이 현저한 영향을 받았고 유가 변동 위험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가 예상 밖으로 번지면서 원유 공급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군은 7월 상순 이란에 대한 전쟁을 재개하여 13일 연속 이란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다수 미군 목표물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수송되던 원유는 7월 초 800만 배럴 이상에서 최근 며칠 사이 200만 배럴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항로를 호르무즈 해협 대체 수출로로 활용하는데 따른 위험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국제시장 봉사기구인 케플러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상 원유 수출은 4월과 5월에 모두 서부 양부항을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만대부 해협을 거쳐 수출되었으나 이 비중은 6월과 7월에 각각 92%, 78%로 감소했습니다. 영국 보르텍사 자문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 23일 만대부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은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17척이었습니다. 이 밖에 저장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전에 증산에 나섰던 해만 국가들이 다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공급 차질이 한 달 더 길어질 때마다 배럴당 유가가 7달러에서 8달러씩 상승할 것이고 위험 부담 프리미엄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요가 더 위축되지 않는 한 올 여름이 끝날 무렵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계속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또한 정제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러시아 정유소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점점 더 빈번하게 감행함에 따라 러시아 내 휘발유와 경유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그 결과 석유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연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25일 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이례적인 연동 조짐을 보여주면서 외부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유럽 대형 정유사인 네프솔의 최고 경영자 이마스는 두 전쟁이 겹치면서 디젤과 항공유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긴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석유 재고가 뚜렷이 감소하여 공급 충격에 대응할 완충의 여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서가 6월 발표한 월간 보고에 따르면 경제협력발전기구 국가들의 석유 비축량이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이후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유를 1억 배럴 이상 방출했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업용 원유 재고 역시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초기 다수 국가들이 전략 석유 비축을 방출하고 원유 수입 수요를 주동적으로 줄임으로써 국제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시장 예상보다 낮았지만 이 같은 완충 기제는 새로운 공급 충격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드 은행의 석유 분석가 아말프리트 씨는 석유 재고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에 있고 전략 석유 비축 방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상승 위험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의 최고 경영자 파트리크 푸야네는 에너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며 이는 상례가 되어 유가의 큰 폭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5: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5: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5: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5: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인생을 살면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질병이 예기치도 않은 시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참가했던 의료보험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게 되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보험 정책을 잘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과 함께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10386번, 29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보험 참가자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2: 주로 우리 직장이 없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주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을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이거나
1: 네.
2: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은 도시와 농촌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이 합쳐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으로 되었는데요.
1: 네.
2: 예, 우리 보험 참가자들이 우리 몸이 불편하실 때 예, 우리 이왕에는 우리 이런 보험이 보급되지 않았었고요.
1: 네.
2: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제 돈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이번에서도 그 많은 의료보험금도 예, 자기 자체로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현재는 우리 1년에 자그마한 돈을 제때 납부함으로 하여서 내가 평시에 필요하신 약이거나 네, 그리고 또 입원 치료 시에 많은 부분이 우리 치료비를 우리 전력하고가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이왕에 비해서. 예, 우리 또 다시 보면 우리 이왕에 우리 농촌 의료보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의료보험 뭐 저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 네. 네,
2: 하지만 현재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우리 보급되고 또 활성화된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거의 모든 직장이 뭐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있고요.
1: 네.
2: 또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참가함으로 하여서 치료 시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예전에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는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고 어느 한 해에 수요될 때 미리 보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보험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우선 이왕에 우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정책상에서 본다면은 우리 1년을 내고 1년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연말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1: 네.
2: 특히 우리 연변 같은 지구에는 우리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우리 이런 보험에 관해서는 저도 방송 중에서 이왕에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예 그러면 돌아오기 전해부터 참가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만
1: 네.
2: 현재 이 방면의 정책이 지금은 변하였습니다. 즉
1: 네.
2: 다시 말해서 이왕처럼 그 전해의 보험금을 납부해서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의 의료보험금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26년도 보험 혜택을 받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1: 네.
2: 예, 가장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우리 2026년도에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납부하시는 분 이왕 같으면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1: 네.
2: 우리는 이분이 처음 참가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정책에 근거해서 3개월이란 90일이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이분이 2025년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30일이 더 보탬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2026년도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120일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럼 26년도도 돈을 내지 않고 이제 27년도에 낸다면 또 30일이 보태지고요.

0: 때문에 이제는 이왕처럼 예 돌아오기 전에 참가하면 됩니다. 이 말보다는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급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기 전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 해 정도를 더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우리 예를 들어서 12월, 2025년도 12월에 돈을 낸다면 26년도에는 4개월, 다시 말해서 4월 후부터, 4월까지 해서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버그나 길고요.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최고로 180일까지 우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예. 네. 그래서 가운데 25년도 26, 27, 28 연속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참가한다면 가능하게 최고로 180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외국의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중국에 돌아와서 뭐 거주하고 살겠다 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참가를 해서 연속적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보내면 이분은 돌아와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왕의 생각과 조금은 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최대로 길어서 6개월, 즉 반년이라는
0: 그렇죠.
1: 시간
0: 후에 네, 반년입니다. 네,
1: 또 사용할 수 있겠군요. 그럼 올해 이 보험 집중 납부 기간에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보충 납부를 하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 보험 집중 납부 기간이 2026년도는 2026년도 2월 28일까지 우리 연장을 하였습니다만 이 시간 내에 내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두 가지로 이제는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도 의료보험금을 정확히 납부한 분이가 26년도 의료보험금을 잊어먹었거나 이런 정황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분들이 직접 지금 납부한다면 납부를 할 수도 있거니와 납부를 한다면은 3개월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아, 3개월.
0: 예, 이, 무엇 때문에? 이분은 25년도를 납부했기 때문에.
1: 아, 네.
0: 예, 그리고 이제처럼 뭐, 20년도 좌우까지 내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과정에 뭐, 납부를 아니하다가 현재 와서 26년도로 납부할 때 역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분은 우리 25년도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20일. 거의 넉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사용. 앞에 분보다는 30일 후에 한 달 더 지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보충 납부는 우리 아직 이거는 보충 납부라고 보기 아직 2026년도니까
1: 네.
0: 보충 납부가 아니고 그 해의 의료보험금 납부에 속합니다.
1: 아.
0: 그렇지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와서 납부를 하고 4개월 기다리면은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래도
1: 그렇죠.
0: 명년의 의료보험금 혜택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저는 될수록 보충 납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네네. 아니면 또 더 기다려야.
0: 네, 아니면 명년까지 또 기다린다면 명년에 가서는 또 한 달에 다섯
1: 그렇죠.
0: 달로 늘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4개월을 기다리고 이제 연말에 명년도 의료보험 내면 명년 자체에서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네, 네.
1: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마다 이 보험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0: 우선 우리 새로운 정책상에서 봅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분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이게 없습니다.
1: 네.
0: 매년
1: 네.
0: 예, 끊이지 않고 뭐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또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이 사람은 가운데 어느 한 시간도 끊어지는 게 없고요. 두 번째
1: 네.
0: 우리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내신 분들에 관해서 최고 지불 금액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1: 네.
0: 한 사람이 의료보험에 참가해서 1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 네.
0: 뭐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이 최고 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최고 그 금액을 일정하게 높여드립니다. 더.
1: 네.
0: 네. 그래서 정말 뭐 큰 병에 걸려서 이 거의 최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는 이게 더 올라가 뭐 1년에 얼마큼씩 올려줘서 연속 아마 한 4년 동안 더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적인 이론상에서 우리 다른 분들보다 한 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 네.
0: 최고 기부 금액을 초과할

0: 때.
1: 네.
0: 네네.
1: 그렇군요.
0: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 병 보이는데 지장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네네. 1년 365일, 네, 아무 때나 이제 병원을 찾아도
0: 그렇죠.
1: 사용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뭐 제 보험 의료보험금을 납부하는 이 시간을 뭐 까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 많아서 잊어먹고 뭐 제 때 못 냈습니다 하는데
1: 네.
0: 그러면 그분이 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옆에서 자식분들이 제때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1: 그렇죠.
0: 싶습니다. 네네네.
1: 네. 그래요. 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주민들의 병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문진치료 시에는

0: 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쩌네 연민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로서 과호를 하는데 아이디어다 예, 문진 혜택이 아. 없대. 하지만 입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1: 아, 네.
0: 그래서 우리 3급 병원은 우리 이 문진 혜택에서 빼어놓아야 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그럼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우리 문진에서 사용하는데 요 문진도 범위가 있습니다.
1: 네.
0: 약을 살 때.
1: 약을
0: 살 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는 뭐 링겔 맞거나 주사를 맞을 때 역시 이것도 약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살 때에 우리 일정한 혜택 있는데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하지만 우리 약을 살 때도 우리 기불 기초 기불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구역 병원은 우리 1급 병원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뭐 200원. 예, 그리고 우리 시병원 같은 병원은 1급, 2급 병원인데 여기에서는 1년에 400원 이상을 살 경우에만 우리 보험 혜택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그리고 이 문진에 관해서 본다면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특수병.
1: 네.
0: 하나는 만성병.
1: 네, 만성병.
0: 이 두 가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또 문진 치료 시에
1: 네.
0: 네, 예를 든다면 우리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 만성병에 속하는데 당뇨병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주로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1: 네.
0: 그다음 우리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때 살 때
1: 네.
0: 1년에 또 어느 정도에 적지 않게끔 거의 1년에 한 600 이상으로
1: 네.
0: 그리고 우리 무진 문진 치료 시 또 이제 받는 350 하면 거의 한 1년에 1,000원동.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보험은 400원을 낸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덕대고 아직 현재까지 우리 정책상에서는 지금 차츰차츰 우리 양길 씨의 큰 약방도 이 문진 사용을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약방까지는 이 문진 혜택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얼마지 네. 않아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 다 가까운 뭐 사회구역 병원 같은 데서 자기한테 필요하신 약품은 1년에 어느 정도 사도록 이래서 이 보험 혜택을 사용합시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어째서 매년 오르는 거 하지 말고 뭐 400원 내고 350원을 혜택까지 보면은 사실은 뭐 1년에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도시 향진주민 기본 의료보험은 그냥 입원했을 때 쓰는 게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요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진에서 약 살 때 그리고 만성질병, 특수질병에 관해서는 신청하지 모르면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은 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0: 그렇죠.
1: 계시더라고요.
0: 네. 네. 이왕 처음 나왔을 때의 그러한 정책을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냥 입원할 때 쓴다. 아. 이런 고정된 관념으로 예,
1: 맞습니다.
0: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1: 네.
0: 또 옆에서 사실 말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래 들으시고 리얼하신 분들은 옆에 지인분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드리도록 예.
1: 네, 그렇죠. 해마다 또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0: 네, 그렇죠. 있기 그리고 우리 때문에. 만성질병이나 네. 특수질병도 매년마다 우리 그 가지수 종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 아, 네.
0: 현재 가장 제가 제일 느낀 거라면 금년부터는 통풍도 만성질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아, 네.
0: 통풍 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정상적으로 뭐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만성질병을 신청하시고
1: 네.
0: 이 통풍약을 잡수시도록 예, 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1: 그렇죠. 네.
0: 작년까지는 통풍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통풍도 네. 예, 만성질병이 그리고 매년 그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죠.
0: 네, 어떤 분들은 네, 무슨 병인데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을 보일 때 꼭 물어보도록 선생님 내 이거는 혹시 만성질병 신청을 할 수 있는 병입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래요. 타 지역의 병원에서 문진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또 어떤 수속이 따로 필요합니까?
0: 네, 우선 우리 타 지역의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서는 우리 문진 치료라고 하셨는데
1: 아, 네.
0: 우리 문진 치료 시에는 도시 농촌 주민에 관해서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나는 만성질병이 있거나 특수질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 만성질병이나 특수질병을 사용하려면 타 지역에 가서 사용하려면
1: 네.
0: 꼭 수속이 필요합니다.
1: 아,
0: 네, 수속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냥 내 문진에서 약을 뗀다 할 때는
1: 네.
0: 뭐 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만성질병이나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원 치료와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러면 더 깊게 나간다면 타 지역의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할 때
1: 네.
0: 만성 질병이나 특수

0: 질병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 수속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속이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1: 네.
0: 타 지역이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1: 아, 거주증.
0: 이왕에는 우리 뭐 물류 회사에 물업 회사의 뭐 증명이거나
1: 네.
0: 뭐 어느 회사에 출근한다는 증명이거나 재직 증명이거나 사회 구역에서 떼준 거주 증명이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이 타 지역에 나가서 치료하는 우리 수속을 해드렸는데
1: 네.
0: 우리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책에 근거하여 무조건 이 수속은 타지방이 거주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아마도 금년부터는 거의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0: 네네네.
1: 그렇군요. 타지역 병원에서 그럼 이제 문진 치료를 할 때는 얼마만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예, 타지역에서 문진 치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서 뭐 받는 그 1년에 350원 좌우의 약을 살 때의 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1: 아, 네.
0: 네, 그 뒤에 있는 문진 치료 다시 말하면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은 이 수속을 거쳤을 경우에는 우리 연병과 같은 대우로 받습니다.
1: 아.
0: 그렇지만 이 수속이 없으면은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이 있던 사람이 타 지역에 가는데 그쪽에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네네.
1: 네.
0: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제 시간에 빠른 시간에 거주증을 신청하시고 거주증이 나오는 즉시로 뭐 앱을 통하거나 혹은 뭐 전화상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료보험관리국에 예, 타지방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꼭 받으시도록 이래야만이 네. 정작 일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상에서 이 수속을 아예도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입원했을 경우에
1: 네.
0: 네네네.
1: 그래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증을 먼저
0: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예, 꼭 해놓도록 네. 어떤 분들은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냥 한마디로 나는 북경에 가서 병을 보이고
1: 네.
0: 이럴 경우는 우리 거주증이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 이분들은 또 압니다. 예, 네. 나는 거주증이 그냥 보험 혜택이 프로수가 떨어지는 대로 네. 받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병이 없다. 그렇지만 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네.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면은 병이 생길 때 가서 급하게 수속하자면 늦습니다. 거주증이 제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반년 이상이 걸려야 나올 수 있으니까 갈 때 직접 신청해놓고 빠른 시간 내에 외지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해놓고 예, 이래야만이 미리가 해놓으면 정작 일이 있을 때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0: 예, 예.
1: 네. 만성 질병이거나 특수 질병 등록을 했다면 네, 문진 치료를 받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0: 네, 네,
1: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0: 방뇨, 화뇨, 치료
1: 네.
0: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문진에서 하시는 이런 치료들이 다 우리 특수 질병에 속하고 또 일부분들은 우리 약을 사용하는데 이 약 자체가 특수 약품에 속할 때는 예, 꼭 특수 질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약 보통 특수 약품 비쌉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 신청을 한 뒤에 이 약을 산다면은 예,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만성 질병 혹은 특수 질병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0: 이제는 이 네. 모든 수속이 지금 모두가 병원에 달려.
1: 아, 병원에서 네, 병원. 할 수 있군요. 네.
0: 우리 지금 우리 도시주민 농촌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연변지구 내에서는 우리 전부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네, 제가 저는 지금 연결해서 보험에 참가했는데 용정에 있는데요. 네, 용정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됩니다.
1: 예.
0: 연변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면 다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1: 네.
0: 첫 번째 수속이 있는 경우에 제가 말하던 거주증을 가지고 수속이 해놓은 분들이
1: 네.
0: 저도 이 만성 질병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보험관리국하고 연결하신다면은
1: 네.
0: 의료보험관리국에서 상관 이 등기표를 보내드립니다.
1: 네.
0: 예, 전자반본으로
1: 네.
0: 예, 거기에 이제 그쪽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랬다면 우리 또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만성질병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만성질병
1: 네.
0: 연변에서 사실 때 이미 다 등록해.

0: 나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 있는
0: 수속을 해서 다른 기타 성씨에 건네갈 때 만성 질병은 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속이 간단합니다. 즉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수속을 아예 하고 다른 현실에 가면 원래 신청했던 만성 질병이 그쪽에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그러자면은 거의 다시 한마디로 연결해서 그냥 약을 떼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1: 아.
0: 예, 예. 그래서 이 수속이 될 수 있는 이상에는 꼭 하시도록.
1: 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 참가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병원에 따라서 보상 비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병원은 우리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 아, 네.
0: 예, 우리 3급 병원, 2급 병원, 1급 병원 이리해를 간단하게 하려면 우리 원래는 3급 갑등 병원이 있고요.
1: 네.
0: 또 3급 1등 병원인데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오늘 그냥 3급, 2급, 1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여기서 실례를 든다면 우리 연길시에 3급 병원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병원과 중의원 그리고 우리 하남에 있는 부유보건병원도 우리 3급에 속합니다.
1: 네.
0: 예, 주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구역병원.
1: 사회구역병원.
0: 예, 네. 그리고 간단한 무슨 문진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저기 지정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들은 기본상 1급병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급. 예.
1: 네.
0: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남에 있는 우리 조이병원.
1: 조이병원.
0: 연길시병원.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본다면 뭐든 과병원 뭐 이러한 병원들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2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예. 첫 번째 3급 병원이 보상비가 급이 높을수록
1: 네.
0: 입원 치료 시에 보험 혜택이 더 낮습니다.
1: 예,
0: 그만큼 우리 치료하는 그 보장상에서 더 높으면 보험 혜택이 더 낮게 됩니다. 예,
1: 그래서 네.
0: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의원 같은 경우에 입원 치료 시에 우리 보상 비례는 도시 농 전주민 기본 의료보험에서는
1: 55%.
0: 네, 55%. 네. 그래서 그다음에 시병원이거나 우리 조의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
1: 60%.
0: 예, 60%. 5%가 네. 더 향상됩니다.
1: 네.
0: 그리고 1급 병원에 우리 뭐 조양 천진병원이나 작은 병원 뭐 애심병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입원 할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렇지만 뭐 입원하신 분들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네. 예, 입원하신 분들인데 이런 병원에서는 우리 65%. 네, 65%. 예, 그리고 뭐 위지에 나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입원하실 때 수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변동이 뭔가 20%가 떨어집니다.
1: 아, 20%.
0: 근데 전부 다 3급 병원이 기초상에서 20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수속이 없이 뭐 장춘이거나 북경이거나 상해 쪽에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 이왕에는 우리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속이 없으면 현재는 아무 수속이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20%가 감소됩니다. 보험 혜택이.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래도 병이 엄중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나가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예.
1: 네.
0: 그래서 아직도 가끔씩 전화 와서 지금 외진양과 자기설로 치료해도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예. 수속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수가 20%가 변동이 될 뿐이지 혜택은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네네네네.
1: 그렇군요. 만약 이제 입원 수속을 할 때 의료보험 카드를 찾지 못해서 자비로 치료를 했다면 네, 병원 결산을 마친 후 다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 부분은 우리 사실 말해서 병원하고 우리 많이 관계되는데요.
1: 네.
0: 지금 현재 카드가 있는데 찾지 못했거나 혹은 노인분들이 불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분들이 뭐 카드를 찾지 못하는데
1: 네.
0: 이런 경우는 될수록이면 예, 보험도 제대로 됐다 이런 거 다 알겠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결산하지 마십시오.
1: 네.
0: 예, 결산하지 말고 출원을 할 때 혹은 뭐 치료가 끝난 뒤에 우선 의료보험관리국에 와서
1: 네.
0: 이분이 보험이 어떤 정황인가 다 물어보고
1: 예,
0: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험이 있는데 뭐 카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행정복무청사 우리 3층의 의료보험인데 그 아래층에 가서 우리 임시카드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어째서 임시카드를 해라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앱에서
1: 네.
0: 전자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1: 노인분들도 그렇죠.
0: 그게 힘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금방 저 뭐 그 자리로 나오니까 임시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산이 뭐 이분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 납부한 기초상에서는 후에 뭐 하루 지나도 좋고 가서 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산을 마친 후에도 결산을 마친 다음에 항상 병원에서 싫어합니다. 네, 그 결산을 다시 다 지우고 처음부터 약품을 다 다시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때 가서는 그 먼저 결산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지불해놓고 그거 가서 현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보험을 내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데 와서 받을 수는 있지만 수공으로
1: 네.
0: 불수를 10% 감소시킵니다.
1: 아,
0: 직접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받았을 때
1: 네.
0: 그리고 가져와서 우린데 와서 특히 예, 가장 좋은 거는 결산하고 그 다음에 다 마치지 말고
1: 네.
0: 예, 그 다음 먼저 병원하고 말씀해드리고 잃어버리면 와서 아 이번에 보험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말한 임시카드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 결제하면 되고요.
1: 네.
0: 의료보험에 와서 보니까 아 이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구나 방법 돌아가서 이제 결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렇죠. 그 뒤에는 없습니다. 네.
1: 연변을 떠나 이제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보험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0: 보험 보상은 우리 연변에서 치료하는 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3급 병원이 55%에서 더 높은 혜택은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있다면 어떤 분들인가 뭐 저기 최저 보상 가정 인원이거나
1: 아, 최저
0: 뭐 혹 특수 보상 가정이거나 네. 이러한 분들은 우리 이 55%에서 더 왜냐하면 우리 민정에서 이제 또 거기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우리 정상적인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 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연변에서 있는 연변 병원에서 55%는 변동이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 55%를 보상하려면 이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주증을 이용해서 타 지역 에 가서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이 증명을 해가지고
1: 네.
0: 예, 타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겠습니다는 수속을 걸쳐야만이 55%를 보상할 수가 있지 그 수속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20%가 감소됩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앱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도 신청이 되는데 예, 신청은 됩니다만은
1: 네.
0: 그렇게 임시로 외지에 나가는 그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불허수. 근데 많은 분들이 신생아 보험이라면은 애들이 병원에 태어나서 입원 치료를 하는 신생아들이 많습니다.
1: 아, 네.
0: 이럴 때 부모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아주 충실합니다.
1: 아, 네.
0: 그런데 애는 태어나서 병원에 있고요. 아직 우리 신생아 보험에 우선 참가하려면 먼저 호구 등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애는 아직 병원에 금방 난 대로 호구 등기해서 급해하지 말고 먼저 치료하십시오.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치료할 건 한쪽으로 하고
1: 네.
0: 호구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1: 네.
0: 치료가 끝난 뒤에 올려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병원에 그럼 아는 어떻게 출원합니까? 출원할 때 병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하고 말해놓고
1: 네.
0: 보험을 다 해놓고 돌아와 다시 결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생아들에 대해서 다 정책상에서 이렇게 많이 너그럽게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0: 빨리 보험 참가해야 되겠는데
1: 마음이
0: 호구가
1: 커서,
0: 먼저입니다.
1: 네. 호구가
0: 먼저입니다. 호구를 아예 올린 경우에도 참가할 수는 있는데
1: 네.
0: 이왕에 우리 그것으로 참가시키고 병원에 가 결제하다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1: 네.
0: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1: 네.
0: 네, 그래서 치료가 먼저 끝나고 호구를 올리고 그다음 신생아 보험에 참가하고 돈 내고 다시 돌아가 병원에 가 결제하는 이 순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하시지
1: 네.
0: 말도록.
1: 네네네. 네.
0: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 우수하게 태어나신 애들이라 해도 예, 여름에 뭐 또 바람 비가 와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하니까 예, 우리 애는 뭐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1: 네.
0: 보험은 하나씩 꼭 들어놓도록 예 그래서 신생아로서 보험에 참가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 네.
0: 기다렸다 하지 말고 저래저래 참가하십시오. 예, 뭐 입원 치료를 했다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아이가 보험에 참가하기 전에 병원 치료를 했다면 그 비용은 그럼 보험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 아이랄 때
1: 네.
0: 이제 앞에서는 신생아인데
1: 네.
0: 여기서 아이라고 하니까 여기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신생아는 가능합니다.
1: 아, 신생아
0: 보험. 아니면 신생아 신분이 아닌 애가
1: 네. 네.
0: 보험을 참가 아이하고 치료했을 때는 안 됩니다.
1: 아.
0: 네, 신생아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신생아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앞에 다의 신생아에 관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지금 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는 충분합니다.
1: 그렇죠.
0: 어떤 분

0: 그런 예, 연결해서 태어났지만 호구는 왜 죄가 올립니다. 그래도 삼개골이면 다 그게 해결이 돼. 그리고 지금
1: 그렇죠.
0: 호구도 보면은 뭐다 지역에서 뭐 올리는 이런 뭐 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1: 네.
0: 우리 또뭐 우리 신생아 한 가지 일이라는 이런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각 곳에 아마도 이게 다들 특히 우리 성내에서는 아주 영이 진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생아는 되는데 우리 이제 뭐 5세 유치원 애거나
1: 네.
0: 혹은 뭐 유치원 아이 같지만 이미 신생아 신분을 벗어난 2살, 3살짜리 애들은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1: 네.
0: 치료를 했다. 안 되죠. 이런 애들이 뭐 보통 주민이나 똑같으니까요.
1: 아,
0: 그리고
1: 그렇죠.
0: 우리 지금 애들을 보면은 우리 가히 유치원 없을 때 어릴 때부터
1: 네.
0: 하나는 신생아 때 참가하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1년 하다가 또 유치원에서 들어가면 또 통지를 합니다. 이러고 오면 꼭 참가하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1: 네.
0: 예, 요럴 때 우리 또낼 때도 제때.
1: 네.
0: 네네네. 그리고 많은 지금 애들 부모님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보험 뭐 사회상의 이런 기타 상업보험도 많이 사고 하는데
1: 네.
0: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보험은 하나 먼저 해놓고
1: 네.
0: 예, 경제상에서 부담이 없는 경우에 뭐 상업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는 것도 좋은데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상업보험 많은 것이 다 우리 국가보험이 보충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관해서.
1: 그렇죠.
0: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먼저 들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혜택을 받을 때 그쪽에서 왜 이착보험 아예 했습니까? 이러면 또 프로수로 떨고 영 시끄럽습니다. 때문에 꼭 국가보험 해놓고 이제 다른 것을 보충으로 참가하시도록. 네네네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방송 후 보험 참가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36-8138, 네, 236-8138번을 사용하시고, 네, 보험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36-8139, 236-8139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 지도 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전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제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주황성이라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계속 추진하고 제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 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미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곧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비내의 꽃병이나 연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워먼 총더 잘라이 듣겠습니다.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